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야흐로 여름 기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에도 우리네 마음에도 서서히 초록빛이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풋풋한 초록빛은 사랑의 푸른 꿈을 꾸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활력을 선사하고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힐링의 마음가짐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의 요청하마당에서는 초록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자연과 어울려 초록빛 이야기를 전하고 5월의 아름다움을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김문우 가수가 부른 노래 민들레 꽃언덕을 감상합시다.

은은한 라일라크 향기와 실록으로 짙어가는 나뭇잎 때문인지 5월에는 가족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화창한 날씨는 가족이 함께 산이나 공원으로 꽃 구경 가기에 제격입니다. 훈춘시의 신봉숙 씨는 성군들을 돌보느라 외출할 기회도 별로 없었는데 며칠 후에는 가족이 함께 공원 노래를 가야겠다면서 그 기쁜 심정을 노래에 담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신봉숙 씨네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꽃구경 가사를 보내드립니다.

0: 5월의 화창한 날씨에 꽃잎에서는 이슬이 반짝이고 창문 너머에서는 새들의 재잘금 소리가 귀마 좋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절강성 항주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민영 씨는 이젠 타향에서 생활한 지 10년이 된답니다. 그간 가정도 이루고 아들도 기르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요즘 들어 갑자기 고향의 부모님이 마음에 안겨온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자식 걱정이지만 자식은 바쁘다는 핑계로 따뜻한 문안도 전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라면서 이제부터는 자주 찾아뵙고 문안을 전하려다면서 부모님이 즐겨보시는 소품 황혼 고백을 요청해봤습니다. 요정아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근심돼 그랬구만.
2: 야, 모시게 그렇게 근심이 되그랜도.
1: 그 제발 나를 차버리지 마소, 예.
2: 아니, 차버리겠구나. 근심하지 마소.
1: 예. 내 말임도 자꾸 근심되는 일이 바로 그 일이 아이고, 마임도. 우리 둘이 그 일을 그 집에 광어 동일하겠는지, 아야겠는지. 내 요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 내 소리. 대단히 묘한 방법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2: 무슨 방법인데?
1: 아, 자기. 우리 둘이?
3: 예.
1: 광어를 몰래 오고
3: 예.
1: 가도주인 찾아가서 가도주인 보고 광어하고 잘 말해달라 마이들까?
2: 야, 입이 정말 답답하구만. 우리 광어 혼자 아는 것만 해도 답답해 죽겠는데 어째 전 세계에 우리들이 연애를 한다고 소문 쫙 드는 여잔데.
1: 야, 아이, 그래 뭐 어찌 못하실까?
3: 내 치마 꽉 잠고 눈안 입사. 네. 내 이제 우리 광어 기분이 좋은 날에 실제 눈치를 봐서 막 들어보겠어.
1: 그게 될까?
3: 아이고, 되는 아이디어 묻든지 노래 세 마리 집중 그랬네.
1: 그래, 뭐, 내 집에 가서 좋은 소식 기다리게 하실 거라.
2: 그랬어.
1: 예.
2: 에휴, 잘 나갔어. 그래도 자기 딸이가 거기서 서성거림도.
1: 그, 우리 둘이 갈라질 때 동작을 아예 했대, 그 뭐야.
3: 어, 이거 정말 눈이 보겠네.
4: 근데
3: 서인 어째 그랬겠지?
4: 예.
3: 몰랐지?
4: 자, 오늘 뭐 했습니다?
3: 에휴, 저기 독보조에서 사경으로 출근하는 길이다.
4: 사경으로? 그래, 러친들께 썼습니다.
3: 어, 아니다. 우리는 곳이 싫다는데 그 사경부 선생 곳이 겨우 옛감들하고 같이 처리해서 전번 주일부터는 옛감들하고 같이 춘다.
4: 감각이 좋았었지?
3: 그 자책구.
4: 재밌었었지?
3: 재밌쟁구. 어, 나는 늙으면 아이 그런가 했대. 어쩐고 정작 영감들 앞에 툭 마주서니까 이 가슴이 커서 막 두근두근두근하지. 낯이 막 달아오르는 게 어쩌고도 내 요리한 시도는 되더라 하니까 쨍했어. 글쎄 듣기 싫다면 아이 말하면 되지. 아이 됐어.
4: 기래길래 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하면 아이 된 일이 없다지 했습니까?
3: 아, 이거 말은 말해. 더리상 마침 맞다.
4: 아, 사랑의 힘이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더욱이는 야, 늙음아 연애란 얼마나 묘한 것인가.
3: 야, 니구 연애란 게 무슨 소리냐?
4: 어마 지금 연애라 하얀데.
3: 어, 하얀다 하얀다. 어, 어제 이렇게 연애란 소리만 들어도 몸이 어싸게 난 하얀다.
4: 아이, 글쎄 딱 연애를 하겠다무 내 말리진 않겠는데. 아이, 혹시 그 올바라 영감이 우리 집 들어오면 그게 지방망시야 이거 말고.
3: 그래 참고 방마야 내 혹시 알레르 영감 한다고 해도
4: 네.
3: 첫째 적어도 국장급 자리에서 퇴직한 영감이 여야 되고
4: 그렇지.
3: 어, 둘째 퇴직급이 적어도 2천원 이상이 돼야 되고
4: 당연하지.
3: 어, 셋째 네. 여기 제일 중요한 게인데 그저 시시각각 나를 그저 아끼고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대해줄 된단 말이다. 여기 내 영감을 선택하는 최저 표준이다.
4: 그렇지 않고 최저의 최저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구만.
3: 그렇지.
4: 그래 엄마 정말 연애를 하였지.
3: 하얀다. 어구, 나는 바깥에 나가서도 절대 영감들하고 힘쓸 일이지도 않고. 어구, 이 우리 집 문턱에는 영감들 그림자조차 얼씬하지 된다.
1: 계신다.
4: 아이, 뚝뚝인다. 뚝뚝인다.
3: 모른다.
1: 계신다.
4: 에이구, 뭐 영감들 그림자도 얼씬하지 않다는 게 무슨? 나 정말.
1: 누구신도? 아하, 김영감인도? 아야, 저 김영감 자연 조건이지.
3: 어, 그래 저. 내 무슨 저렇게 미친 영감 친하겠네. 어구, 아니다.
1: 이지?
3: 막상 내 없다고 해봐라. 어, 이게 무슨 개파야 되는지 모르겠어.
1: 너 어느 때 왔니?
4: 예, 한참 됐구만.
1: 한참 되니?
4: 예, 예.
1: 사기렴 잘 있어.
4: 아이, 저 기가 빨리 찾아. 아, 들어없어, 들어없어. 저, 무슨 일이 있어 왔겠는데? 예?
1: 아, 그 너 엄마 계시냐?
4: 아, 우리 엄마, 아, 엄마 저 어디 가셨구만.
1: 니 거짓말 하자야. 이제 별로 너 엄마 목소리 예. 듣기는 같아도.
4: 아, 그거는 내 저 김아빠하고 장난하시느라고 코로 막고 누구신도? 이래서구만.
1: 그랬네. 예. 이래 내 삐뚤었구나.
4: 괜찮구만. 내가 말 없어.
1: 아, 니가 할 말이 아니다.
4: 아, 괜찮구만. 말 없어.
1: 에이, 니가 할 말 아니다.
4: 말 없어.
1: 아, 니하고 연애라는 것도 아닌데 니야.
4: 연애로?
1: 아이, 그 연애한 게 아니다. 예. 아, 저 우리 독보에서 이제 더 연애지. 여행 간다 말이다.
4: 아, 여행? 그 좋은 일 좀 해줘.
1: 여기 저리 왈말해버리니. 딱 까마야.
4: 예.
1: 네, 네하고 엄청난 문제를 하나
4: 토론할게.
1: 아, 예. 어? 똑바로 앉아.
4: 예.
1: 더 까마 담배 피우.
4: 야, 뭐 어제 담배랑 고나면 야야 하메이랑도?
1: 아, 내 엄숙한 문제를 말하자고 그래 분위기를 좀 엄숙하게 하는
4: 원래대로 야자 없어. 그게 더 편하구만.
1: 이렇겠는데?
4: 그렇죠.
1: 야, 한 동네에서 이렇게 오래 살려봐도 광어만 시원시원하고 토이크 남자를 못 봤다.
4: 그치. 아무리 토이크다고 제 엄마를 내놓겠습니다.
1: 그냥 나서 좋아하지.
4: 뭐이란데?
1: 아, 이제 여행 갈 때 광어 엄마하고 같이 가면 좋다 말이.
4: 그거 사이에.
1: 어. 야, 이게 말이 알 떨어지다.
4: 아, 저 김아발, 아, 혹시 저 우리 엄마한테 중매서로 오지 않았습니다?
1: 중매?
4: 예?
1: 야, 니 이렇게 똑똑하여! 어떤 게 중매서로 왔습니? 자, 어떻게 천문에는 중매서로 왔다.
4: 그래, 어떤 분인데? 어, 아, 네, 여기다 딱 적었다가 우리 엄마 다 해보라고.
1: 그래야겠니?
4: 예, 예.
1: 아, 저 딸경겸이 어떤 사람인가?
4: 예, 예, 예.
1: 아! 어, 인물이 좋고 체격이 좋지 뭐.
4: 아.
5: 저 인간이 또 대포를 부.
4: 예, 그 다음에.
1: 아, 그 다음에는, 아, 그건 멋진대로 잘 보살피고 살뜰하게 대해준다 말이야.
4: 아~
5: 그 저거야, 이사 내무 저를 좋아하겠어.
4: 예.
1: 그 다음에는, 제자라 하자, 가짜라이 되니. 아, 저뭐야 저쪽에서 조약이 니 태도 어떤가 알아보자는 게.
4: 아, 내사 뭐, 두 로이님이 저 만년을 행복하게 보낸다면서 아무 얘기 없었구만.
1: 이야, 똑똑하다.
4: 아니, 그렇지도 아까 이 일에서 저 우리 엄마하고 얘기 있었을 거예요.
1: 얘기 있었냐?
4: 예. 그런데 저 우리 엄마 약혼하는 최저 조건으로
1: 어.
4: 그러니까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규정했어요.
1: 세 가지도 또 세 가지?
4: 첫째,
1: 어.
4: 적어도 국장급 자리에서 퇴직한 간부여야 한다.
1: 아, 적어도 국장급 자리? 정신승 나갔다.
5: 아, 때로동 이혼지밖에 못해봤단다.
1: 이게 정말 너 엄마 한 얘기야?
4: 예.
1: 그럼 나 이대로 전화할게.
4: 네.
1: 둘째는 뭐야?
4: 아, 둘째.
1: 아.
4: 둘째는 퇴직금이 적어도 요 2천 원 이상은 돼야 된다.
1: 뭐 지금 2천 원 이상?
4: 예.
1: 저래 나를 잡아라 잡아.
5: 아이고, 섭이 너도 뚱뚱은 내 데서 가져간다.
1: 내게 사람 잘못 봤는가? 아, 그럼 이달로 전화할게.
4: 예,
1: 세 번째는 뭐야?
4: 아, 그리고 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1: 아.
4: 시시각각 우리 엄마를 보살피고 시시각각 아껴야 한다.
1: 이걸 나 잡았다.
4: 어째라도 놀랐었구만.
1: 나도 놀랐다. 아, 내 말은 어, 조영겸이
4: 예.
1: 이 세
4: 예.
1: 번째 조건은 아주 멋있게 한단 말이다.
4: 아, 예. 그런데 요 세 개 기본 조건 중에서
1: 아.
4: 어느 한 가지만 부합해야 돼도 여지도 없었구만.
1: 무슨 게 한 가지 부합해야 돼도 여지 없다고?
4: 그렇자고.
1: 미네?
4: 미네?
1: 여마이도?
4: 여마이도?
1: 썩에마이도?
4: 썩에 새끼마이도 없었구만.
1: 이게 정말 너무하냐, 원래?
4: 예, 친히 얘기한 게군.
1: 아, 이건 내 사람 잘못 봤는가? 그러니까 난 정말 이 세 가지 조건에서 한 가지 부합해야 돼도 아이 된다 말이지.
4: 예.
1: 아이다, 내가 정말 사람 잘못 봤다.
4: 저 김아발.
1: 아, 이제 볼일을 다 봤지 했습니다. 거짓말 다 봤다.
4: 글쎄, 볼일을 다 봤으면.
1: 아, 볼일을 다 봤으면 내 사 뒤뒤 보내서.
4: 아, 예. 잘 가봤어, 예?
5: 저 인간은 정말 가지 않은가?
1: 야, 강호야!
4: 아, 예. 예. 자!
1: 물을 한 모금 주게.
4: 아, 예. 자, 자. 감사합니다.
5: 물 시원해 마시고 대답하게 말하소.
4: 예.
1: 자, 방어야.
4: 예.
1: 담배 한 대 피우고 갔다.
4: 아, 예, 피웠어, 피웠어.
1: 앉아 피워야
4: 돼. 아, 예, 앉아 피웠어.
1: 정말 이 세 가지 예. 조건에서 한 가지 부합 아이디어도 미네 여지 없단 말이지.
4: 예.
1: 이거 정말 너무 딱 친히 집중 몽상한 얘기지.
4: 예.
1: 좋다. 정말 이 세 가지 조건은 다 틀어지고 아이 넣는다면 내 저쪽을 대표로 해서 예. 결론을 내리겠다.
4: 아, 예, 예.
1: 기꺼이나!
4: 예?
5: 기꺼이라지. 아, 뭐,
1: 내 쏠라!
4: 아, 저, 정말 감독?
1: 정말 가재 군놀이야님?
5: 저, 저, 저, 저, 저, 저,
1: 빵아야!
4: 예! 아, 던지 쏠라! 예! 아, 저, 후회라야지!
1: 아야지!
4: 아, 전디 쫄라,
6: 예.
1: 배 숭라, 짜이젤라.
4: 정말 할 말이 계속구만.
1: 간다, 간다, 간다.
5: 이거 하는가? 그거 이거 없어! 이거 이거 없어!
1: 이 선도가?
5: 이 선도가? 뚜라우라,
1: 뚜라우라. 이놈 너댁이
5: 이게? 근데 이렇게 가면 나는 어찌남도. 나도 어색이라면 할 말을 해야 되겠구만.
1: 그런데 이거 없어. 이제 그 세 가지 조건이란 거는 무슨 말임도?
5: 그거는 다 너무 개고드니까 내 허망 소리 죄진겠구만.
1: 허망 소리라. 문화대회 때 허망 소리를 쳐서 받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허망 소리라.
5: 내 다시는 허망 소리를 안 하겠구만. 방어야. 앉아. 네 듣기 좋든 나쁘든 잘 들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1: 마시고 침착하게 얘기를 합쳐. 예. 기회는 한 번뿐이야. 강호야.
6: 예?
1: 너도 시원히 한 모금 쭉 내라.
6: 이야, 더 크게 준다, 야. 더 먹어야 되지.
3: 저기, 나는 이 티마바이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6: 아, I love you.
3: 같이 살겠다.
6: 아, 용의 짜이치다.
3: 네 판결해라.
1: 잘해주구만. 이 세상에 그 말보다 더 멋있는 말이 어디 있음도.
3: 그래 신부. 그런데 내 이렇게 말해서 다 동의하면 좋고 동의하여 무누예.
1: 이거 봐서 낼래서 두 분 모자간의 안정단결이 파괴되면서 아이 됐지만 너무 과히 그러지 맙소.
3: 이거 봅소.
1: 이거 봅소. 사랑의 기로에 서서. 내 포도를 했는가? 그럼 거기서 합소.
3: 눈물을 긋지 말아요.
1: 이거 봅소. 별로 내보다 썩 나선 줄을 모르겠지만.
6: 여기 앉았어. 어디 앉았어?
4: 아이, 잠깐만. 야, 어디에
6: 아무데 나왔어? 여기 앉아.
3: 옳다. 그렇게 딱 아그 쓰고 갈란치라.
6: 야, 엄마. 아니, 내 그렇게 시비더리도 모르는 아들로 보였음도. 내 그렇게 부모 심정도 모르는 아들로 보였음도.
3: 말은 잘한다.
4: 정말.
6: 엄마. 엄마 만년의 행복이 이 자식의 행복이고 엄마 만년의 고독이 이 자식의 고독이구만.
1: 그 시비더리는 바에 아는 게 해주자고.
3: 아는 지자.
1: 이미 칼도매 오후에 오른 맹태 제도제를 무시해버렸다.
6: 얼마나 좋은 부임도. 저 사실은 내 두 부의 관계를 안지 오랐구만. 두 부인 넬레서 이 일을 얘기 못한 것도 왔구만. 내 오늘 이 일 내서 옮겼구만.
5: 오늘은 판결이 나겠구나.
6: 나는 두 부인 만내네 행복하리라고 믿었구만. 나는 전적으로 지지했구만.
5: 감사합니다, 아들아.
1: 이거 밟자, 이거 밟자. 청수 들려주구만. 청수.
6: 저 아버지.
1: 아이 무슨 벌써부터. 아이,
5: 아버지. 빨리 해라.
1: 일 없는가? 내 아들 광우.
6: 예. 저 전화 받았어. 예.
1: 아이 뭐 전화. 아니야 어려 맞아.
5: 빨리 받았어. 그래다가 자 생각이 바뀐다니까.
1: 그럼 그렇게 되는 거.
6: 자 자. 아버지, 어머니, 기분이 좋지?
5: 같이 같이.
6: 저 소불도 달김에 빼놨다고. 예. 우리 이전에 가서 가족 사진 찍을까?
1: 그럼 좋지 뭐 좋지.
6: 그리고 저 아버지하고 어머니 약혼 사진 한장 찍지 뭐.
1: 그게 더 좋지 뭐.
6: 자 가겠소.
5: 우리 영감 출신이.
1: 우리 너치 욕심에 기분이 좋아 퍼져나요.
7: 아들이 덕분에 약혼 사진 찍는다네.
0: 누군가 세월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젊음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얼굴에 생기는 주름만큼 마음의 주름, 지혜의 주름도 깊어가는 것입니다. 몸이 늙어갈수록 마음을 더 젊게 사는 것이 세월의 흐름을 이기는 것이 아닐까요? 김림성 교화시에 거주하는 문소나 씨는 30여 년간 투병 중인데 가족의 사랑으로 물아먹는 생활을 해나가고 있답니다. 하여 항상 곁에서 격려해주고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고 있는 남편과 딸이 고맙다면서 노래 도라지꽃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그럼 문소나 씨의 쾌유와 가족의 행복을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그 넓은 하늘과 꽃향기 그리고 웃음의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초록빛 5월에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지고 힘이 납니다. 초록빛 나뭇잎은 짙은 색으로 시원하게 물들어가고 기온도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룡시 서성진에 사시는 황명선 씨는 아버지의 고향이 왕청현인데 아버지는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고향의 정을 잊을 수 없어 하신다면서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그러면서 황명선 씨는 아버지가 즐겨 들으시는 노래 만천성을 요청해 왔는데요. 이번 순서에 보내드리니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 부쩍 꽃구경 들놀이를 가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푸른 언덕에 태양이 눈부시고 고향의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가족과 함께 꽃구경 들놀이를 다녀온다면 너무나도 낭만적일 것 같습니다. 그럼 모든 가정들에서 가족 사랑을 돈독히 하면서 초록빛 향연을 즐기시고 5월을 아름답게 장식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끝으로 렴수원 가수의 노래 정산 록수로구나를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아침 햇살처럼 상큼한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여성 클럽이 여러분들의 아지트가 되길 바라봅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오늘 오프닝곡 꽃놀이 가요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금방 여성 클럽 일체그룹에 오늘도 마음 가는 곳곳마다 꽃길이시길 하는 이모티콘을 보내드렸는데요. 지금 라디오 앞에서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정말 꽃길이 펼쳐지는 그런 날 되시길 바라봅니다.

일을 하러 가는 날도 그렇고 쉬는 날도 그렇고 어디 나가려고 옷장을 열면 입을 옷이 없죠.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데요. 미니멀 라이프에 관한 책을 쓴 분이 그러는데요. 글 이유는 옷이 필요해서 옷을 산 게 아니라 기분 전환을 하려고 옷을 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직장 동료들보다 내가 못나 보일 때, 돈 벌어서 뭐 하나 싶을 때, 이렇게 산 옷들이 제 역할을 못해서 입을 옷이 없다는 건데요. 오늘 혹시 여유가 되시면 옷장 한번 열어서 제대로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에 걸려있는 것들이 옷이 아니라 직장 생활하면서 느꼈던 내 감정은 아닌가 하고 말이죠.

딱 뭐 입고 있지 생각하시면 그것도 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혹시 어떤 옷을 입으셨나요? 저는 무채색 옷이 많은 것 같은데요. 특히 검정색, 네이비, 밝아봤자 베이지, 화이트 이 정도인데요. 혹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옷에 녹아있는 걸까요? 이러나 저러나 왜 입을 옷이 없나 했더니 오늘 이 멘트를 준비하면서 명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딱 필요할 때 조금 더 화사한 옷들로 옷장을 채워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컬러의 옷을 입고 계신가요?

위로가 되어주는 노래. 금방 케이스의 이 노래를 들어요 듣고 왔는데요. 어떻게 위로가 되셨나요? 특히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갓 입사한 우리 새내기 그런 친구들한테는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이렇게 직장 생활을 다시 회고해 보니까 참 좋았던 기억도 많았지만 힘든 그런 고비고비마다 참 많았던 것 같네요. 그럴 때마다 이런 옷들을 사드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정말 딱 필요한 것만 구매하도록 노력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거리님께서 여성들은 옷장에 언제나 옷 한 벌이 모자라고 신발장에 신 한 컬레 모자라고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여자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주는 것 같아서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남편, 이런 아빠를 둔 분들은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요. 아, 그러시면서 당연 남편이 채워줘야겠죠. 크크크. 맞아요. 남편의 사랑이 필요하죠, 여성들은. 네, 여성은 남편의 사랑을 먹고 그렇게 예쁘게 무르익어 간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여성클럽은 림춘아 작가님의 글 소팔령의 진달래꽃 필 때면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덴타를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네, 여성클럽은 흑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우리 여성 클럽에 참여를 해주신 분이 계신데요. 바로 노래 요청인데요. 여성 클럽 위챗 그룹의 김춘산님과 여성 클럽 위챗 그룹의 박소님께서 같은 곡을 네, 요청하셨는데요. 바로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명곡이죠. 이 노래를 요청해 주셨는데요. 사실 김춘사님께서 저한테 음악 파일을 보내주셨는데요. 음악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바로 린이 부른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서 여러 번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보내드린 동영상을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곡 가수 이진관 가수가 불렀더라고요. 1987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인기 몰이 중인 거 봐서는 정말 명곡이 맞죠? 그래서 먼저 시간상 관계로 린 가수가 부른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버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감상해 볼까요? 정말 심금을 울리는 그런 곡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네, 오늘 만약 시간이 된다면 원곡 가수의 노래도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이 노래를 준비하면서 순환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너무 큰 울림이 생기더라고요. 아마 진심을 담아서 부른 노래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진심은 모든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힘이 있죠. 우리의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합니다. 서로 보살펴주고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고 언제나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우리는 완성해 가려고 오늘도 이렇게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나 봅니다. 네, 좋은 노래 요청해 주신 여성 클럽 유채그룹의 김춘사님 그리고 박수호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참여로 우리 여성 클럽이 더 풍요롭게 진행이 됩니다.

향기님께서 박수가 저절로 나가는 노래, 마음을 조이며 경청하게 되는 노래, 인생은 미완성, 엄지척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요. 저는 이렇게 정말 서툴고 실수도 많고 한 이런 미숙함을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채워주시는 것 같아서 참 좋은데요. 우리 서로의 이런 미숙한 인생, 미완성, 이런 인생을 조금이나마 완성해 가도록 서로 아름다운 마음을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박소님께서 너무 아쉬워요. 지나쳤어요. 괜찮아요. 잠시 후에 시간이 되면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림춘화 작가님의 글입니다. 소팔령의 진달래꽃 필 때면.

팔변팔변 다가오고 있다. 해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이맘때면 소팔령에도 겨우내 잠자던 만물이

앞다투어 소생하며 봄 소식을 알린다. 꽁꽁 얼었던 강물이 촐랑촐랑 노래하며 흘러가고 진달래도 버드나무도 시원하게 기지개를 편다. 진달래가 제일 먼저 활짝 피어 마치도 산 언덕에 분홍색 물감이 든 듯하다. 엄동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새봄을 맞아 푸른 싹과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진달래의 강인한 생명력에 감탄이 절로 난다. 뒤돌아보니 나도 진달래처럼 씩씩하게 살아오지 않았던가. 소팔령 기슭에 자리 잡은 우리 마을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 산에 둘러싸인 마을은 어찌 보면 세상과 동떨어졌다 할 수 있으나 그래도 교통이 편리하고 이밥을 먹으며 도목나무를 떼는 살기 좋은 고장임에 틀림없었다. 3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앉은 마을 한복판으로 길이나 마을을 동서로 갈라놓았다. 우리 집 울바자 옆으로 차길이나 도문에서 연길은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다. 마을 뒤에는 기찻길이 있는데 기차는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드나들어 사람들은 기차의 고동 소리만 들어도 몇 시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마을 동쪽에는 브루하통아가 유유히 흘러 지났는데 물고기들이 참 많았다. 집집마다 채발이나 줄낚시를 놓아 보들치나 모래무치를 잡아서 말리웠다. 물고기는 겨울철 밥상에 진미로 올라오거나 장에 가져다 팔아 살림살이에 보탰다. 강바닥의 자갈이 훤히 들여다 보이게 맑은 강이어서 물고기는 잡내가 없었다. 그래서인지 시장 바닥에서 우리 동네 물고기가 불티나게 잘 팔렸다. 하여 우리 마을의 주요 수입 원천이기도 했다. 브루하통아 기슭을 따라가면 버드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어머니는 버드나무가 유연성이 좋다며 햇가지를 꺾어다 가마에 쪄서 껍질을 벗기고 나무 말리는 광주리를 걸었고 아버지는 소쿠리나 조리를 겨뤘다. 인품이 후한 부모님은 이웃들에게도 나눠주곤 했다. 나도 어머니한테서 배워서 과일 광주리나 바느질 고리 같은 것을 제법 이쁘게 겨뤘다. 강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줬다. 해마다 얼어붙었던 강이 풀리기 시작하면 물먹은 진달래는 꽃망울을 터뜨린다. 그러면 나는 진달래와 보들까지를 꺾어다가 병에 꽂아뒀다. 며칠이 지나면 진달래 꽃이 활짝 피고 보들깨지도 통통하게 살이 찐다. 우리 집에 봄이 앞당겨 찾아든다. 집안 가득 퍼진 꽃내음에 소르르 취할 것 같다. 진달래 꽃의 화사함에 집안도 한결 환해지고 내 마음도 즐거워서 얼굴에 한박 웃음이 피어난다. 꽃술이 많으면 풍년이 든다던 어른들의 말을 떠올리며 많은 꽃술 때문에 웃기도 하고 적은 꽃술 때문에 실망하기도 했다. 그 시절 갓 고중을 졸업하고 농사일에 참가했던 나는 뭘 하든 서툴러서 우왕좌왕했다. 게다가 농사일에 이골이 튼 어른들과 함께 일하려니 만날 꼴찌를 면하지 못했다. 마음이 급할수록 손은 더 말을 듣지 않았다. 소팔령 릉선을 따라 남쪽으로 가면 산 언덕에 한전이 있었다. 거기엔 콩과 옥수수를 심었다. 진달래가 필 무렵에 파종을 시작으로 김을

메고 타작하기까지 농사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내기가 일하는 게 안쓰럽다며 도와주는 분들이 있었기에 나는 농사일을 착실히 배워나갔고 어느 순간 1등 로력으로 성장했다. 모내기, 가을거지 같은 수선일도 척척 잘했다. 마을 앞 논밭 옆에는 아름드리 늙은 느티나무가 있었다. 동네에서 제일 연장자인 용수 할아버지는 그 나무를 가리키며 적어도 2-300년은 될 거라고 했다. 우리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수많은 세월 동안 제자리에서 풍산고초를 이겨내면서 고향 땅을 지켜준 고마운 나무였다. 무성한 가지로 비바람을 막아주고 한여름의 쨍볕을 막아줬다. 마을 사람들은 시원한 그늘 밑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었고 잠깐씩 허리쉼도 했다. 강물이 다 풀리기 전에 우리는 수레를 타고 7-8리길을 다우쳐 논밭에 펼 초탄을 실으러 갔다. 소똥이 굴러가도 깔깔거리던 쌍태머리 처녀애들이 소수레를 몰고 호호탕탕한 기세로 떠나가던 모습을 지금 와서 회상해 보니 입가에 웃음이 번진다. 20살을 갓 넘긴 우리들은 어쩜 그리도 말짱 말괄량이들이었던지 떠날 때면 빈수레에 걸터앉아 이랴 이랴 하면서 속거비를 휘두르기도 하고 서궁둥이에 채찍을 갈기기도 하고 콧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다. 한 술에 가득 싣고 돌아올 때면 더욱 가관이었다. 가끔은 술의 바퀴가 구덩이에 빠져 여럿이 낑낑거리며 술에를 미뤄봐도 도저히 빠져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면 싫은 걸 다 부리워 넣고 빠진 술의 바퀴를 구덩이에서 빼낸 뒤에 다시 싣고 돌아왔다. 그때 일 잘하던 동갑내기 영희, 웃기 좋아하던 말세단지 명숙이는 지금 어디에서 잘 살고 있는지. 해마다 탈곡이 끝나면 제일 먼저 공량을 바쳤다. 벼마대를 박아 실은 수레들이 차례로 려를 지어 소팔령 고개를 넘어갈 때면 장관을 이뤘다. 그때는 턴넬이 뚫리지 않았을 때여서 소팔령 중턱을 굽이굽이 애돌아야 령을 넘을 수 있었다. 소팔령 고개는 굽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한쪽은 산 언덕이고 다른 한쪽은 산 비탈이어서 사고도 빈번히 생겼다. 하여 소머리꾼들은 죄다 소를 잘 다루는 어른들이었다. 십여 대의 수레에는 나라를 향한 마을 사람들의 충심까지 실려 그 행렬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뿌듯해 났다. 수레가 떠나기 전 마을 아낙들과 아이들은 모두 나와서 배웅한다. 한 해 고생스레 일해서 나라의 적은 힘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즐거운 마음이었으리라. 소수레가 떠나간 지 이슥해도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가 언제 무사히 돌아오시려나 눈이 까매서 소팔령 고개를 바라봤다. 그러다가 고갯마루에 첫 수레가 나타나면 눈썰미 빠른 여동생이 저기 온다 라며 소리쳤고 아이들은 와 하고 환성을 올렸다. 어린 동생들의 마음은 언영 아버지가 사오실 손바닥 과자나 눈깔 사탕에 가 있었다.
그 시절 술농꾼이

어떤 마을 사람들은 나라에 공량을 바치는 일을 무한한 영광으로 여겼고 공량을 바치고 돌아오는 날은 경사날이나 다름없었다. 공량 임무를 완성하고 나면 집집이 인구수에 따라 연령에 따라 식량을 나눠 갖게 된다. 적게 차려줘도 불평불만이 없었다. 진달래 꽃이 활짝 필 때면 소산에도 들에도 나물들이 자란다. 산에 가면 삽주, 도라지, 더덕들이 많았고 들에 가면 민들레, 냉이, 미나리들이 눈을 즐겁게 했다. 부지런하면 지천으로 널린 반찬거리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그렇게 캐어다 조물조물 무치거나 장국에 넣어 보글보글 끓이면 그야말로 별미였다. 이 마을에서 청춘 시절을 보내며 나는 희로애락을 겪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냈고 위생학교 첫 입학시험에 합격해 공부를 계속했다. 슬픔과 기쁨이 뒤섞여진 추억이 깊은 마을이다. 졸업하고 진병원에서 근무할 때 주말이면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막차 시간이 이미 지난지라 집으로 가려면 지름길인 철길을 따라 걸어서 소팔령 고개를 넘어야 했다. 그래도 부대에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남편이 진달래가 피어있는 령마루에서 기다리는 줄 알아서 마음이 든든했다.

잃고 한참을 내려다보곤 했다. 오직 굽이굽이 령길을 따라 꼭대기에 올라서야만 기가 막힌 이 전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진달래꽃 속에 정답게 나란히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너무 근사하고 낭만적이었을 것이다. 어찌 산골이라고만 볼 것인가. 해발고가 얼마 되지 않는 구릉지대여서 높지도 낮지도 않은 산들이 기복을 이루며 이어져 능선들이 파란 하늘을 뒤로하고 또렷하게 안겨온다. 섬 같은 흰 구름 송이가 뭉게뭉게 피어난 파란 하늘, 휘늘어진 버드나무, 굽이치며 흐르는 맑은 강물, 아름다운 꽃 속에 파묻힌 마을, 손님을 가득 싣고 씽씽 달리는 버스, 칙칙 폭폭 하얀 연기를 뿜으면서 철교를 지나 바야흐로 차굴에 들어서는 기차, 유능한 화공의 화필로도 이처럼 아름다운 화폭을 충분히 그려내지 못할 것이다. 철길 뒤 과수원에는 사과배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마을에도 살구꽃, 앵두꽃들이 팝콘을 튀겨놓은 듯이 피어났다. 마을을 내려다보면 모종을 하는 어머니도 보이고 돼지죽을 주는 시어머니의 모습도 보인다. 빨래터에서 빨래하며 수다를 떠는 아줌마들도 보이고 강아지와 어울려 술래잡기를 하는 조무래기들도 보인다. 집집의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정말이지 그때는 과분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아주 작은 행복에 쉽게 만족하며 살았다. 서팔령 고개는 남편과 나의 낭만이 머물러 있는 곳이다. 해마다 진달래가 필 무렵이면 나는 저도 모르게 마음속 깊이 파묻었던 진달래가 만개했던 소팔령 고개를 머릿속에 그려본다. 내가 청춘의 꿈을 심고 꽃 피웠던 마을을 그려본다. 비록 지금은 정다운 얼굴들이 희미한 얼굴로 바뀌었고 옛날 마을의 모습들이 많이 변했지만 소팔령 고개는 내 마음 속에 아름다운 화폭으로 남아있다.

글을 읽는 내내 저 또한 저의 고향이 생각이 났는데요. 저의 마음속에도 아름다운 화폭으로 남아있는 저의 고향입니다. 박소님께서 아름다운 글 잘 들었습니다. 소팔연곡의 진달래꽃 구경 가고 싶어집니다. 그래요. 정말 글로만 봤는데도 너무 가고 싶죠. 아름다운 고장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 정말 너무 예쁜 필치로 적어준 글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진달래는 봄이면 반드시 돌아오지만 그 개화 기간은 짧다고 합니다. 이런 모순된 속성이야말로 인간의 삶과 닮았다고 하는데요. 아름다움은 덧없이 사라지지만 그 기억은 해마다 꽃피워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진달래꽃은 자연의 찬란한 예술품이자 또 인간의 감정을 대변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봄의 발걸음과 함께 산자락을 화려하게 물들이는 진달래꽃은 단순한 식물을 넘어 우리의 문화와 정서에 깊이 뿌리내린 상징의 꽃이기도 하죠. 매년 봄이면 고향에서는 진달래 축제도 열리기도 하고요. 오늘도 진달래는 산허리 속에서 속삭이고 있겠죠. 오늘도 진달래는 소팔령에서 속삭이고 있겠죠.

네, 이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는데요. 우리 여성 클럽 위챗그룹의 영거리님께서 요청한 노래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곡이죠. 네, 칠갑산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영거리님께서 요청한 노래 칠갑산을 마무리로 저도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흑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모멘트에서 본 글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어느 산 입구에 이런 글이라는 제목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장은 힘들어도 견디지만 직원은 힘들면 사표 낸다. 연인은 불쾌하면 헤어지지만 부부는 불쾌해도 참고 산다. 원인은 한 가지 일에 대한 책임감과 압력 때문이다. 수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수용장을 바꾼다고 해결이 안 되고 일하기 싫은 사람은 직장을 바꾼다고 해결이 안 된다. 건강을 모르는 사람은 비싼 약을 먹는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상대를 바꾼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네, 어떠세요? 건강이 가시죠? 네, 그러니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뜻이겠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모두 우리 자신이므로 내가 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겠죠. 내가 빛이 나면 내 인생은 화려하고, 내가 사랑하면 내 인생은 행복이 넘치며, 내가 유쾌하면 내 인생은 웃음꽃이 필 것입니다. 네, 화내도 하루, 웃어도 하루, 어차피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

갑자기 자연이 해서 돼. 유부가로 close me by now. Bye bye bye 슬픔은 goodbye. 이 만남을 소중히 해. 네가 나 자신인 것처럼. 어떻게 이런 마음에 아름다움을 존재하는 걸까. 저 하늘의 별을 따오면 가능하다 해도 내겐 상대 안돼. 날아갈까

너는 언니한테 잘해야 돼. 너 때문에 언니가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했으니까. 엄마는 늘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은 가끔 진선에게 평생을 다해 언니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는 말처럼 들려 속이 꼬이기도 했다. 진선이도 잘 아는지라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살아왔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 욕심 부리지 말고 감사하며 살라고 아버지도 늘 진선에게 일러섰다.

사실 언니가 어릴 때는 고생을 많이 했을지 몰라도 커서는 부모님 덕을 제일 많이 본 사람 또한 언니다. 진선이가 18살 나던 해 퇴직을 한 부모님들은 한국으로 외화벌이에 나섰다. 중한 수교가 된 지 몇 달이 되지 않을 때였다. 언니가 북경의 동창들을 통해서 비자를 해결해 줬던 것이다. 부모님들은 돈을 버는 적적 언니에게 붙여왔다. 언니는 그 돈으로 부동산을 해서 돈을 늘렸다. 경제머리 같은 언니는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줄을 알았다.

부모님들이 한국으로 떠날 때 진선이는 중등 전문 학교로 진학했을 때였다. 그 바람에 언니가 진선이 부모 역할을 했다. 졸업을 하자 언니는 진선이를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줬다. 부모님 돈인지 언니 돈인지는 알 바 없으나 그때 언니 손에서 10만 원을 받았고 귀국하면서 다 갚아줬다. 돈을 떠나서 언니 덕분에 진선이는 세계 나라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상해에 와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수월하게 밥벌이를 할 수 있었다.

엄마, 과일 좀 갈아드릴까요? 과일을 갈려고 일어서는데 균이 두리문 쪽으로 싱하니 달려간다. 동시에 벨이 울렸다. 언니가 돌아온 것이다.

배고파. 오후 3시가 다 돼가는데 언니는 점심도 못 먹었다고 툴툴거리며 집에 들어섰다. 진선이는 이내 순대를 덮여 식탁에 올리고 점심에 먹다가 남은 새우도 꺼내놓았다. 저 새우 냉동 새우지. 돈 좀 더 주더라도 싱싱한 게 살아있는 것으로 사라고 내가 몇 분을 말해. 몇 푼이나 차이 난다고. 안 그래도 아버지 엄마가 드시는 양이 적은데 영양 까마서 없으면 어떡하니? 퀸도 냉동 새우는 안 먹는다. 그리고 엄마, 이제 순대 같은 거 하지 마요. 먹고 싶으면 사 먹으면 되죠.

순대를 만드느라고 고생했던 것을 생각하면 진선이는 언니지만 당장 한 주먹을 안기고 싶었다.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언니는 접시에 담긴 새우를 쓰레기통에 훌 버렸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정글 공유 시간에서는 정금화님의 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석으로 쌓이는 채.

중학교 때 정치 경제학이라는 교과목이 있었다. 정치나 경제 중 어느 하나를 대학교에서 가르쳐도 대단한 영역의 과제인데 중학교에서 두 개를 합쳐서 교과목으로 했다는 건 굉장한 일이다. 어려운 정치와 복잡한 경제를 두루 섭렵해야 강의가 가능했을진데 현성 중학교에서 그런 내공의 교훈을 찾기도 쉽지 않다. 다행히 교과서가 있어서 그대로 전수하기만 되니 생각보다는 쉬웠을 수도 있다. 근데 어떤 교과목이든 학생에게 있어서 시험은 똑같이 어려운 관문이다. 그 중에서도 정치 경제학이 특히 어려웠다. 70점이면 대단한 점수였고 60점 이상도 다 상위권이었다. 다항 선택지가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주어진 답 중에서 하나를 빼놓거나 잘못 선택해도 그 문제는 0점이다. 채점 기준은 선생님이 정하니 선생님이 틀렸다면 틀린 거였고 그게 왜 맞고 틀리는지는 학생들의 연구할 문제가 아니었다. 그냥 달달 외우는 길밖에 없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에는 상위권에서 보이지 않았던 학생이 갑자기 8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는다. 선생님은 대서특필해서 칭찬에 들어갔고 어떻게 하면 그런 점수를 맞을 수 있냐고 온 반급이 경험학습에 들어간다. 일이 커졌다. 후에 알려진 일이지만 이 학생은 시험 문제를 미리 알고 있었다. 당시 시험지는 기름종이 같은 데다가 절필로 쓴 뒤 그 밑에다 종이를 깔고 먹으로 문질러서 찍어냈다. 그 문지르는 도구는 지금 페인트칠을 할 때 쓰는 것과 비슷한 물건이었다. 설명이 어렵게 꼬이는데 하여튼 절필로 쓴 등삭지는 시험지를 다 찍어낸 뒤 폐기 처분한다. 근데 이 학생이 그 원본을 훔치게 됐다. 일단 그번 시험에서는 문제를 미리 알아서 높은 점수를 따내고 선생님의 칭찬에 전체 학생들의 흠모의 눈길까지 한 몸이 바뀌긴 했는데 다음번 시험이 큰 걱정이다. 법마다 시험지를 훔치고 들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그날 이후로 이 학생은 명예도 없었던 새벽 등교를 시작한다. 부르음의 교실에 나와서는 다른 공부는 다 제쳐놓고 오로지 정치 경제학이라는 한 우물만 열심히 봤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렇게 피타는 노력을 들여서 다음 시험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성적을 거둔다. 근데 워낙 어려운 교과목이라 그냥 노력만으로 성적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니 그 뒤로는 성적이 점점 하락선을 그었고 결국엔 실토정을 했다. 물론 다 내려놓고 나니 새벽에 나올 필요도 없고 몸도 마음도 삽시간에 홀가분해졌다. 이렇게 어떤 함정은 스스로 파놓고 뛰어들어 괴로움을 자초하는 경우가 있다. 속담으로는 호박 쓰고 돼지꼴로 들어간다고 한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로 감춰야 하듯이 편법도 연속성을 이어가려면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니다. 목적을 빨리 이루는 지름길 같지만 가로질러 가는 길은 정상 도로보다 평탄하지 못하다. 그 길을 가고 있는 고초는 본인만이 난다. 옆에서 보기에는 순간적으로 부러울 수도 있다. 당사자는 설사 목적을 원만하게 이루었더라도 어느 날인가는 내 길을 걷지 말라는 공고를 하게 된다. 자기가 원해서 선택한 길이니 누굴 탓할 수도 없고 해소는 오로지 본인의 몫이다. 그 과정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거나 심지어는 행복하다는 가상도 연출해야 한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촬영장의 연기도 만만치 않지만 그에 못지않은 현실의 무시선 속에서 생활 연기를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억지로 한번 웃을 때마다 속에서 타는 불은 끊임없이 죄를 쌓아간다. 타들어가는 냄새와 쌓여가는 죄의 괴로움은 오장육부가 알고 특히 간이 제일 민감하다. 맞는 사람이 밟은 잠을 잔다고 한다. 때린 사람으로서는 당시에는 속이 후련할지 몰라도
그 뒤에 닥치게 되는 사적인 우환과 법적인 위험 부담이 항상 묻어다닌다.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말을 한다. 이 말을 로심 복끝의 악기와 연계시키냐 아니면 도연명의 초세 철학에 연계시키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깊이가 결정된다. 그 깊이가 소탈한 일상을 만들어간다.

네, 석으로 쌓이는 채. 네, 정금아님의 방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 좋은 글 공유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말이 씨가 된다는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수구여병이라는 선거도 배우면서 선생님의 말조심 훈화를 들었지만 제대로 지켜냈는지는 확인은 못하고 삽니다. 네, 프랑스 작가 장자크 상페는 자신의 책인 뉴욕 스케치에서 뉴요크들의 긍정적인 말버릇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뻔한 얘기인데도 습관처럼 상대의 말꼬리에 감탄사를 붙이고 물음표를 달아줍니다. 이는 내 말에 관심을 갖는다는 표시로 받아들여지고 서로의 삶과 이야기를 격려해주는 말의 효과를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이번에 어디 어디를 다녀왔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뉴욕커들은 자기 경험을 내세우지 않고 정말요? 어머 좋았겠다. 열정은 어땠어요?

있어요. 말머리를 계속 상대에게 돌려줬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말을 할 때 느낌표와 물음표를 얼마나 사용할까요? 말이란 닦을수록 빛나고 향기가 납니다. 내 말에 감탄하며 내 감정과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만큼 귀한 사람 또한 없을 겁니다. 네, 오늘도 아름다운 감탄사로 빛나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还用问吗？要你命来了。说完手擎四棱钉铁剪，呜的一声奔金牙壶头顶砸来，嘴里还喊着砸脑袋呀。刷剪就到，金牙壶忙用大刀当啷往外一磕，把剪给磕开了，刚想摆刀砍牛狗，那牛狗来个先发制人，双剪直奔金牙壶的耳朵砸来，嘴里还喊掏耳朵。金牙壶急忙锁梗藏头躲过去了，随后牛狗的单手剪直奔面门捅来，高喊了一声弯眼睛，二马一错蹬，牛狗反手一剪烧呆焦啊。牛狗这一马四招来的是非常快呀、啊，不过金牙壶也不含糊，那叫元帅啊，前边的三招全躲过了，第四下躲得稍微晚了点，把头上的头盔咔就给削下去了，可把金牙壶吓坏了，带住了战马，摸了摸脑袋，心想我这脑袋还有没有了。那牛狗冲着金牙壶一抱拳，
1: 哎，今天祖宗太忙，我走了，回头见吧。
0: 说完一拨马，
1: 他跑了，
0: 可把金牙壶气坏了，随后就追。银牙壶怕哥哥上当，一摆手中的丈八蛇矛，
2: 军兵弟兄给我追。
0: 三千人马随后杀来，那20名雁翎兵啊，呼啦一下子钻了树林，再也找不着了。牛皋在前，后边是人马拖拖，紧紧的追赶，一下子追出了18-9里地。牛皋的汗下来了，心想：大哥，你再要不来，可就把我送礼了。前边是座高山，那金牙壶和牛皋撵了个马头并马尾。金牙壶举刀刚要砍，就听山上倒一声炮响，伏兵四起，从山上窜下一匹伯龙驹，马上之人银盔银甲素罗袍，手擎利拳神枪，高声断喝：二弟少要担惊，休要害怕，愚兄到了。岳飞大战番将，才演出一段800破10万。
3: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0: 103.5 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1: 中波873 kHz， 초단파103.5 MHz， 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5월 17일 제10회 종로 방담회가 할빈에서 개막했습니다.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월 17일 각각 제10회 종로 방담회에 축하 서한을 보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올해가 중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이자 중로 선린 우호 협력 조약 체결 25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양측의 공동 노력 아래 각 분야에서 중로 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실질적으로 추진돼 풍성한 성과를 맺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양국 관계가 이번 방담회를 계기로 중로 양국의 지리적 린접성과 상호 보완적 우위를 발휘해 전방위적으로 실질적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경제사회 발전을 더욱 촉진해 양국 인민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하며 중로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데 새로운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축하 서한에서 로중 방담회가 양국 간 최대 규모의 전시 행사로 발전해 양측이 직접적이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방담회가 내용 면에서 충실하며 양국 간 중점 협력 분야에 초점을 맞춰 광범위한 의제를 놓고 교류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둬 양국 상생 협력의 새로운 전망을 설계해 양국 인민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5월 17일 제10회 중로 방담회가 개막한 가운데 제35회 할빈 상담회도 동시적으로 열렸습니다. 방담회 현장에서 빙설 경제 전시관이 빙설 왕국을 그대로 옮겨놓아 관람객들을 북극의 빙설 속으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이 전시관은 우리나라 현대 빙설 스포츠 발상지로 시작됩니다. 흑룡강성 고산스키 대표팀의 옛 사진, 1996년 아시안게임 사진 등 귀중한 기록물을 통해 초기 탐험 과정을 재현했습니다. 또한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흑룡강성 선수들이 전체 금메달의 40%를 획득하고 세계의 아시아 기록을 경신한 눈부신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상해협력기구 빙설협력에 초점을 맞춰 중국 상해협력기구 빙설스포츠 시범구 국가 빙설스포츠 학원을 집중 소개하며 우리성이 빙설스포츠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도적 탐색을 보여줬습니다. 전시관은 할빈국제빙설축제, 얼음채취축제, 겨울철 어획축제의 혁신적 계승을 소개했습니다. 장비 전시관은 모이 스키 슬로프를 배경으로 여러 하드코어 과학기술 성과를 선보였습니다. 할빈공업대학이 개발한 스마트 온도 조절 패딩은 항공우주급 탄소 소재를 사용해 섭씨 40에서 55도까지 온도가 급속으로 상승할 수 있으며 스마트 변색 스키 고글은 필요에 따라 색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시관 주항에는 동계올림픽 챔피언의 얼음 결정체 영광의 벽을 설치했으며 빛과 그림자, 실물을 예술적으로 결합해 흑룡강 출신 동계올림픽 챔피언들의 경기장에서의 모습과 메달 영예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할빈과 조원을 잇는 고속도로 스마트화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검수를 통과했습니다. 할빈 조원 스마트 고속도로는 우리성 최초의 스마트화 고속도로로 총 길이는 119.779km이며 량방향 4차선 시속 120km로 설계됐습니다. 스마트화 프로젝트 공사는 지난해 착공됐으며 종합감지, 스마트화 서비스 등 5대 핵심 시설 구축

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성의 한랭 기후 특성에 맞춰 고화질 영상, 기상 관측소 등으로 구성된 전 로선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전 구간, 전 기상 조건에서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현했습니다. 또한 전자요금 징수 플러스 로봇카드 발권 및 수금 플러스 모바일 결제 방식을 도입해 수금소의 무인화를 실현했으며 성급 스마트 관리 통제 플랫폼과 연동해 도로망 모니터링, 지능형 순찰 점검, 비상 상황 대응 및 유지 관리 통합 관리를 실현했습니다. 요즘 우리 성의 여러 관광 명소들이 야간 경관을 새롭게 단장시켜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올짧 연휴가 지난 후 전성 여러 곳에서 밤을 밝히는 작업을 진행하며 야간 체험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감남현 인민공원은 빛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산책로와 나무 그림자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세계를 연출하는가 하면 춤추는 음악 분수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몰입식 시각의 향연을 선사합니다. 철여시 소하공원 신열교는 울긋불긋 조명띠가 다리 윤곽을 이루는 가운데 흐르는 물이 마치 화려한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듯 신비로운 경관을 연출하고 무원시 동극각은 눈부신 불빛이 산자락을 물들이며 번쩍이는 누각이 인간 세상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올여름 관광지는 기반 시설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핫플레이스를 여러 곳 새롭게 추가했으며 조명쇼 상영 시간도 계절에 맞춰 최적화했습니다. 최근 브랜드 따라 여행을 체험지 1차 추천 리스트에 오른 30곳 명단이 정식 발표됐습니다. 흑룡강성 오상쌀 브랜드 체험지가 농업 부문 대표 주자 중한 곳으로 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오상쌀의 브랜드 가치는 10년 연속 지리적 표시 제품 쌀 부문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제9회 할빈 러시아어의 봄 중로 대학생 러시아어 경연대회가 할빈공업대학에서 열렸습니다. 할빈공업대학, 흑룡강대학, 대련외국어대학, 브라고비션스크 국립사범대학 등 중로 양국의 21개 대학 학생이 오프라인 경연에 참가했으며 30여 개 나라에서 온 300여 명의 선수가 개인 경연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경연대회는 현재 경연 참여 나라 범위가 가장 넓은 범위를 아우르는 러시아어 관련 전문 경연대회입니다. 2024년에는 성공적으로 중로 문화의 해 시리즈 행사에 입선됐으며, 2025년에는 흑룡강성 교육청으로부터 최초의 디지털 교육 해외 진출 모범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일전 매년 찾아오는 흑룡강성 모내기 특별열차가 예정대로 출발했습니다. 할빈 동역에서 무원으로 향하는 K5153편 모내기 특별열차 테마 객차에는 열차에 처음 탑재된 AI 지능형 로봇이 빅데이터 검색 기능을 활용해 농업 지식을 홍보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해 운행되는 이 모내기 특별 열차는 이제 농업기술 이동식 교실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안게 됐습니다. 삼강평원은 우리나라의 주요 벼 재배 지역으로 과거 매년 봄 농사철마다 약 4만 5천 명이 이곳으로 모내기 하러 갔으며 모내기 특별 열차는 2000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내기 인력 190만 명 넘게 수송했습니다. 농업기기화가 보급됨에 따라 인력 수요가 크게 줄어들어 모내기 특별열차의 수송 규모도 변화했습니다. 과거 하루 최대 6천 명을 수송하던 데로부터 현재는 3천 명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모내기 인력은 줄었지만 이들에 대한 기술 요구 사항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어머니는 고개를 들고 사람들의 몰이로 무대 위에 서 있는 딸을 바라보았다. 무대 위의 사람들도 눈을 크게 뜨고 그에게 눈길을 못 받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도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처신하는데 달렸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듯 하였다. 수연이는 두 눈에 눈물을 가득 머금고 어머니를 똑바로 내려다보았다. 아, 어머니는 얼마나 불쌍한가. 그는 내려가서 어머니를 도와주려고 하였다. 강영천이 막 자리를 뜨려는 수연이를 가로막고 덕성이와 옥수를 향해 무엇인가 속삭였다. 그들 둘은 무대에서 뛰어내렸다. 어머니는 강영천이 아주 잘 처리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자기도 딸이 내려오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다. 강영천은 어머니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 하였다. 어머니는 입을 꼭 다물고 이빨을 사려물었다. 입귀에 뚜렷이 나타난 주름은 더욱 깊이 패였다. 매맞을 준비라도 하듯이 품속의 아이를 힘주어 끌어안았다. 가슴속이 뒤죽박죽이 되었다. 그도 이 우더른을 몹시 두려워하였다. 이 령감은 여자에게 죽으라고 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문중의 법을 어기어 죽음을 당한 여자들이 있지 않았던가. 어른들의 노여움을 사서 팔려간 과부들도 있지 않았는가. 남들의 비웃음과 욕설, 심지어는 형벌까지 받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 그는 마땅히 딸을 집으로 끌고 가서 한바탕 꾸짖고 다시는 싸다니면서 남의 말밥에 올라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어머니가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아 가슴까지 미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못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그 무엇인지 한 점의 불꽃으로 되어 어머니 가슴 속에서 타오르며 그에게 있는 굴종과 가엾은 눈물을 말려버렸다. 딸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그 애는 온 집안의 원수놈을 죽였다. 다른 남자처럼 산에서 밭으로 오르내리며 집리를 돕는다. 여자는 남자보다 몰이 하나 낮아야 한단 말인가? 남정들과 같이 일을 못한단 말인가? 여자,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기구한 운명을 지녔구나. 수연이는 착한 아이다. 절대로 그 애를 억울하게 할 수 없다. 아무리 큰 죄가 있더라도 벌은 자기가 받아야 한다. 딸에게는 잘못이 없다. 어머니의 선량하고 온순한 마음은 분노의 불길로 타번졌다. 그는 큰 소리로 딱 잘라 대답하였다.
1: 아주버님 생각대로 하세요. 그 애는 제 아이예요. 누구도 간섭하지 못해요. 전 부르지 않겠어요.
0: 령감은 화가 꼭두까지 치밀었다. 그는 집행이를 축혀들었다.

0: 떠들며 들어왔다. 낯선 사람이 오는 것을 본 어머니는 어떻게 불렀으면 좋을지 몰라 고구마 가루가 가득 묻은 두 손을 벌리고 주춤거렸다. 수연이는 대뜸 웃으며 물었다.
1: 어머니, 강동진 우리 집 사랑방에 거처하려고 해요. 좋아요, 나빠요?
2: 왜 나쁘겠니? 좋지. 자, 어서 구두려 올라가 앉으시오.
0: 어머니는 어떻게 인사를 했으면 좋을지 몰라 이렇게 말하며 덕강이에게 방을 쓰라고 하였다. 수연이와 강영천은 마주보고 웃으며 눈을 껌쩍하였다.
3: 아주머니, 하던 일을 하십시오. 제가 불을 떼드리지요.
0: 강영천은 말을 하며 아궁이 앞 낮은 걸상에 쭈그리고 앉았다. 어머니는 급히 그를 말렸다.
2: 아니. 아유, 그만둬. 덕강이가 떼면 되오다.
1: 덕강아, 우리 가서 집안이나 거두자.
0: 수연이는 어머니가 말릴 사이도 없이 덕강이를 끌고 가버렸다. 강영천은 이 집에 처음 왔다. 비록 이 마을에서 반년 남짓이 살았으나 어머니 집에는 소도 없었고 또 사람들의 의심을 살까봐 한 번도 발걸음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수연이 입을 거쳐 이 가정과 어머니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좁고 나지막한 초가집을 훑어보았다. 그것은 세 칸짜리 집이었다. 벽은 오랫동안 손질하지 않아서 거밋거밋하였다. 가운데 칸에 가마가 둘이 걸려 있었다. 두 옆방은 터피벽으로 막혀 있었다. 아랫방 문에 걸려있는 문발은 이제는 거무스름하게 색이 변해버려 원래 색을 알아볼 수 없었다. 중간방 북쪽 벽 쪽으로 상이 몇 개 놓여있고 그 위에 찬장과 기름병들을 올려놓았다. 상 밑에는 짠지 단지를 들여앉히고 상 곁에 물떡이 있었다. 그 옆에 얼마 전에 따온 호박이 있었다. 그 외에 또 다른 가장 식물들이 있어서 온 집안은 빈틈없이 꽉 찼다. 그러나 물건들은 모두 깨끗하였고 가뜩하고 알맞춤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안에 들어서면 정결한 느낌을 받게 되고 인차 집주인의 근면하고 깨끗하며 약삭빠른 성품을 읽게 된다. 어머니는 강영철을 이전에도 서너 번 보았다. 하지만 그때에는 그 누구도 자기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 소머리꾼에게 주의를 돌릴 겨를이 없었다. 그런데 강영천이 돌연히 다른 사람으로 되어 나타났다. 어머니는 그가 방금 이 마을에 온 전혀 생소한 사람으로 생각되었다. 그들 둘만 남게 되자 어머니는 무슨 말을 했으면 좋을지 몰라 몹시 송구스러워하였다. 그러나 강영천이 무척 화기롭고 수연이와도 사뭇 익숙한 사이인 것을 보고 자기도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었다. 고개를 숙이고 밥을 짓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강영천은 가슴 속에 동정과 경모의 감정이 솟아올랐다. 강영천은 그가 자기의 어머니, 아니 친어머니보다 더 가까운 것 같이 생각되었다. 방금 전 회의장에서의 광경이 머리에 떠올랐다. 얼마나 희한한 일인가. 보기에는 그렇게도 나약하고 무기력한 여인이 그다지도 큰 용기와 기운을 소유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그때 강영천은

0: 난 우성 물어보았다.
1: 아예 넷째 할아버지라오.
0: 어머니는 한숨을 지었다.
2: 아주머니는 참 옳게 행동했어요. 참 잘했어요.
0: 강영철은 목구멍으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어머니는 칭찬하는 말을 듣고 어색하게 웃으며 가볍게 도리질을 하였다. 그는 일선을 멈추고 근심스레 물었다.
1: 저 강덕무?
0: 그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불렀다.
1: 세상이 정말 달라졌슈?
2: 달라지지 않고요, 아주머니.
0: 강영철은 그가 숨을 후 내쉬는 것을 보고 말을 이었다.
2: 아주머니, 겁내지 마십시오. 보셨지요? 왕율놈도 우리에게 거꾸로지지 않았나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일떠서서 공산당을 따르면 이 세상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다시는 부자놈이 활개치지 못할 거예요. 외놈들이 우리 중국을 침략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외놈을 몰아내야 잘 살 수 있어요.
0: 어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가슴속에 있던 사탕처럼 달콤한 물건은 점차 부풀어오르고 뜨거운 것은 천천히 사라졌다. 그는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다.
1: 강덕무, 우리 수연이가 꽤 해낼만 하오?
2: 아주머니, 해내지 않고요. 그는 대단히 잘하고 있어요.
1: 그저 처녀애가 되나서 남들이 웃을까 봐 겁이 나오.
0: 어머니는 입으론 비록 이렇게 말했지만 속은 더없이 흐뭇하였다.
2: 아닙니다, 아주머니. 우리 세사에서는 남녀평등을 주장하지요. 앞으로는 여자들도 큰일을 한답니다.
0: 강영철은 부대에서의 생활이 생각나서 흥분되어 말을 이었다.
2: 아주머니, 우리 발로군에는 여전사도 있어요.
0: 어머니 가슴 속에서 쓰디쓴 것들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달콤한 것만이 가득 찼다. 어느 솥에서 물이 끓으며 뿜어내는 김을 받아서인지 아니면 있어본 적이 없는 내심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해서인지 어머니의 주름살이 가득 잡힌 얼굴에는 윤기 도는 홍조로 아름다운 봄빛이 활짝 피어올랐다.

마가울의 황혼은 언제나 빨리 깃든다. 햇빛에 증발된 수증기가 산과 들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해는 서산의 자취를 감추었다. 랭기를 머금은 산속의 대기는 흰 안개를 산 아래로 몰아왔다. 산봉우리의 그림자도 잠깐 사이에 마을에 던져졌다. 차차 짙어지는 어두운 그림자는 밤 장막과 한빛이 되었다가 옅고 달빛을 받아 은회색으로 변했다.

왕유일이 처단된 지 달포가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다. 왕관장 사람들이 모두 집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 어스름한 달빛 속에 두 그림자가 부랴부랴 마을 남쪽으로 걸음을 다그치고 있었다. 뒤따라가는 사람은 짐을 지고 있어 중절모를 쓰고 두루마기를 입은 앞사람의 짐꾼인 것이 대뜸 알렸다. 그들은 익숙한 걸음으로 높은 담벽의 궁중식 문을 거쳐 긴 복도가 뻗어간 대문 안에 들어섰다.

0: 행리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머리를 휙 돌리다가 깜짝 놀라 몽해졌다. 후리후리한 키에 회색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 불빛 아래에 나타났다. 주름을 잘 잡은 갈색 중절모가 그의 길쭉한 번데머리를 가려우고 있었다. 얼굴색은 너무 파리하여 지렁이 같은 목핏줄이 뚜렷하게 드러나 보였다. 그는 조심스레 짐꾼을 거들어 무거운 가죽 트렁크를 내려오고 있었다. 그는 왕유일의 사촌동생인 왕간지였다.
1: 아,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왔구만요. 잠뜩 바뀐대요.
0: 행리는 놀랍고도 기뻐서 부르짖으며 달려갔다.
1: 아버지, 어서 쉬세요. 제가 들고 가겠어요.
0: 왕간지는 벌써 가죽 트렁크를 땅에 내려놓았다. 그는 중절모를 벗어들고 흰 비단 수건을 꺼내어 번데머리에 내뱉은 땀을 닦았다. 그제야 그는 딸을 돌아보고 웃었다.
2: 착한 내 딸이구나. 내가 벌써 이렇게 컸구나.
0: 그는 행리가 트렁크를 들려고 내민 손을 밀막았다.
2: 이건 놔두고 어서 저 사람을 도와 이불짐이나 부려와라.
0: 딸은 오래도록 헤어졌다 만난 아버지의 미지근한 태도에 오리둥절하였다. 반가움도 은연중 사라져버렸다. 물건들을 거두고 나서 왕간지는 행리에게 짐꾼을 데리고 가서 밥도 먹이고 잠자리도 파주라고 분부하며 물었다.
2: 너희 어머니는 어디에 있니?
1: 뒷방에 계세요.
2: 가서 여기로 오라고 해라.
1: 네.
0: 행리는 시무룩해서 짐꾼을 데리고 나갔다. 이윽고 왕간지의 아내가 들어왔다.
3: 당신 돌아왔구만요. 지쳤겠어요. 식사를 해야죠. 제가 가서 밥을 짓겠어요.

드라마 숨바귀꽃 여덟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소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야흐로 여름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에도 우리네 마음에도 서서히 초록빛이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풋풋한 초록빛은 사랑의 푸른 꿈을 꾸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활력을 선사하고

은은한 라일라크 향기와 실록으로 짙어가는 나뭇잎 때문인지 5월에는 가족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화창한 날씨는 가족이 함께 산이나 공원으로 꽃 구경 가기에 제격입니다. 훈춘시의 신봉숙 씨는 선군들을 돌보느라 외출할 기회도 별로 없었는데 며칠 후에는 가족이 함께 공원 노래를 가야겠다면서 그 기쁜 심정을 노래에 담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신봉숙 씨네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꽃구경 가자를 보내드립니다.

0: 올해 화창한 날씨에 꽃잎에서는 이슬이 반짝이고 창문 너머에서는 새들의 재잘금 소리가 귀와 좋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절강성 항주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민영 씨는 이젠 타향에서 생활한 지 10년이 된답니다. 그간 가정도 이루고 아들도 기르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요즘 들어 갑자기 고향의 부모님이 마음에 안 겨운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자식 걱정이지만 자식은 바쁘다는 핑계로 따뜻한 문안도 전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라면서 이제부터는 자주 찾아뵙고 문안을 전하려다면서 부모님이 즐겨보시는 서품 황혼 고백을 요청해봤습니다. 요정아 서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내 자꾸 근심되기랬구만.
2: 야, 모시게 그렇게 근심이 되그랬도.
1: 그 제발 나를 차버리지 맙소, 예.
2: 아니, 차버리겠구나. 근심하지 맙소.
1: 예. 내 말임도 자꾸 근심되는 일이 바로 그 일이 아이구만, 임도. 우리 둘이 그 일을 그 집에 광어 동일하겠는지, 아야겠는지. 내 요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리. 대단히 묘한 방법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2: 무슨 방법입니까?
3: 아, 예.
1: 우리 둘이
3: 예.
1: 광어를 몰래 오고
3: 예.
1: 가도 주인을 찾아가서 가도 주인 보고 광어하고 잘 말해달라 말이될까?
2: 야, 입이 정말 답답하구만. 우리 광어 혼자 아는 것만 해도 답답해 죽겠는데 어째 전 세계에 우리들이 연애를 한다고 소문 쫙 퍼나 여잔데.
1: 야, 아이, 그러면 어쩌면 좋습니까?
3: 내 치마 꽉 잠고 두날 입사.
1: 네.
3: 내 이제 우리 광어 기분 좋은 날에 실증 눈치를 봐서 막 들어보겠어.
1: 그게 될까?
3: 이거 되는 거 아니고 눈치 노래를 해봐야 될지 그랬네.
1: 그래 뭐 내 집에 가서 좋은 소식 기다리겠을 거라.
2: 그랬어. 네. 잘 나갔어. 그래도 아기 딸이가 거기서 서성거림도.
1: 그 우리 둘이 갈라질 때 동작을 아예 했대 그만.
2: 이거 정말 눈이 보겠다. 근데 서인 어째 그랬겠지? 놀랬지?
4: 예. 오늘 뭐 했습니까?
2: 에휴, 저기 독보조에서 사경으로 추구하는 길이다.
4: 사경으로? 그래, 러친들께 썼습니까?
2: 아니다. 우리는 곳이 싫다는데 그 사경부 선생을 시켜 그 영감들하고 같이 추려서 전번주부터 영감들하고 같이 춘다.
4: 감각이 좋았었지?
2: 그 자체.
4: 재밌었었지?
2: 재밌지? 나는 늙으면 아이 그런가 했대. 어쩐고 정작 영감들 앞에는 툭 마주서니까 이 가슴이 거기서 막 두근두근두근하지. 낯이 막 달아오르는 게 어쩌고서 내 연애한 시도는 대단한 것 같지 않겠어. 글쎄 듣기 싫다면 아이 말하면 되지. 아이 됐어.
4: 기래길래 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하면 아이 된 일이 없다지 않습니까?
2: 아, 니가 말을 잘해.
4: 아, 사랑의 힘이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더욱이는 늙음아 연애란 얼마나 묘한 것인가.
2: 야, 니가 연애란 게 무슨 소리냐?
4: 마침 연애라 하얀다.
2: 하얀다, 하얀다. 어째 이렇게 연애란 소리만 들어도 몸이 어싸게 난 하얀다.
4: 아, 글쎄, 딱 연애를 하겠다무 내가 말리진 않겠는데 아, 혹시 그 올바른 영감이 우리 집 들어오면 그게 집안 망신 아니구만.
2: 그래 자꾸 담아야 내 학시 알레르 영감 한다고 해도
4: 네.
2: 첫째 적어도 국장급 자리에서 퇴직한 영감이 여야 되고
4: 그렇지.
2: 둘째 퇴직금이 적어도 2,000원 이상이 돼야 되고.

0: 당연하지.
1: 오, 셋째. 여기 제일 중요한 긴데. 그저 시시각각 나를 그저 아끼고 사랑하고 살뜰하게 대해줘야 된단 말이다. 여기 내 영감을 선택하는 최저 표준이다.
2: 그렇자고 최저의 최저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고. 그래, 엄마 정말 연애를 하였지.
1: 말한다. 어구, 나는 바깥에 나가서도 절대 영감들하고 휩쓸리지도 않고. 어구, 이 우리 집 문턱에는 영감들 그림자조차 얼씬하지 된다. 계십니다. 모른다.
0: 계십니다. 에이구, 뭐 영감들 그림자도 얼씬하지 않다는 게 무슨? 정말.
3: 누구십니다. 아하, 김영감입니다.
0: 이야, 저 김영감 자연 좋고 있어요.
1: 어, 그래서. 내 무슨 저렇게 미쳐서 영감 친하겠네. 어구, 아니다.
0: 이지?
1: 막았으니 없다고 내가 말하자. 어구, 이게 무슨 개파야 되는지 모르겠어.
3: 헤! I love you.
2: 그 저는 왜 이렇게 감기가 안 나는 거야?
3: 내가 뜨물뜨물 감기가 안 나한다. 너 어느 때 왔니?
2: 예, 한참 됐구만.
3: 한참 되니?
2: 예, 예.
3: 학교랑 다리 서라.
2: 아이, 저도 기가빠이 차사. 아, 들었어, 들었어. 무슨 일이 있어 왔겠는데? 예?
0: 아,
3: 그 너 엄마 계시냐?
2: 아, 우리 엄마. 아, 아 엄마 저 어디 가셨구만.
3: 니 거짓말하자야. 이제 별로 너 엄마 목소리 듣기는 같으던데.
2: 아, 그거는 내 저 김아빠하고 장난하시느라고 코로 맞고
3: 누구신도?
2: 이래서구.
3: 그랬네. 예. 그럼 내 삐뚤었구나.
2: 괜찮구만. 내가 말 없어.
3: 아, 니가 할 말이 아니다.
2: 아, 괜찮구만. 말 없어.
3: 에이, 니가 할 말이 아니다.
2: 말 없어.
3: 아, 니하고 연애라는 거 봐야 되냐?
2: 연애로?
3: 아이고, 연애한 게 아니다. 예. 아, 저 우리 독보에서 이제 더 연애지구로 여행 간단 말이다.
2: 아, 여행? 그 좋은 일이지 뭐. 알았어, 알았어.
0: 여기 해, 저래. 완만해 버려.
3: 딱 까마야.
2: 예.
3: 네, 네하고 엄청난 문제를 하나 털어놨지.
2: 예. 예.
3: 어, 똑바로 앉아.
2: 예.
3: 더. 까마 담배 피우.
2: 야, 뭐 어제 담배랑 고나면 야야 하메이랑도?
3: 아, 내 엄숙한 문제를 말하자고 그래 분위기를 좀 엄숙하게 하는
2: 원래대로 야자없어. 그게 더 편하구만.
3: 이럴 때는
2: 그렇죠.
3: 야, 한 동네에서 이렇게 오래 살려봐도 광어만 시원시원하고 토이크 남자를 못 봤다.
2: 아무리 토이크다고 제 엄마를 내놓겠습니다.
3: 그냥 나서 좋아하지.
2: 뭐이란도?
3: 아, 이제 여행 갈 때 광호 엄마하고 같이 가면 좋다 말이.
2: 그거 사이에.
3: 어.
0: 야, 이게 말이 알 떨어지다.
2: 아, 저 김아발. 아, 혹시서 우리 엄마한테 중매서로 오지 않았습니다.
0: 중매?
2: 예?
3: 야, 니 이렇게 똑똑하여. 어떻게 중매서로 왔습니까? 어떻게 첫눈에 중매서로 왔습니까?
2: 그래, 어떤 분인데? 어, 아, 네, 여기다 딱 적었다가 우리 엄마 다 해보라고.
3: 그래,
2: 예, 예.
3: 아, 저쪽 형님이 어떤 사람인가?
2: 예, 예, 예.
3: 아, 그 인물이 좋고 체격이 좋지 뭐.
2: 아, 아.
1: 저 형님이 또 대포를 부.
2: 예, 그 다음에.
3: 아, 그 다음에는, 아, 그건 멋진대로 잘 보살피고 살뜰하게 대해준다 말이야.
1: 그 저거야, 알면서 너무 저를 좋아하겠어.
2: 예.
3: 어, 그 다음에는, 제자라 하자까 잘라야 돼. 아, 저 뭐야. 저쪽에서 조약이 네 태도 어떤가 알아보자는 게.
2: 아, 내사 뭐, 두 로이님이서 만년을 행복하게 보낸다면서 아무 얘기 없을 거고.
3: 이야, 똑똑하다.
2: 아, 그렇지도. 아까 이 일에서 저 우리 엄마하고 얘기 있었을 거고.
3: 얘기 있었냐?
2: 예. 그런데 저 우리 엄마 약혼하는 최저 조건으로.
3: 어.
2: 그러니까 세 가지로 기본적으로 규정했어.
3: 세 가지, 어떤 세 가지? 예.
2: 첫째.
3: 어.
2: 적어도 국장급 자리에서 퇴직한 간부여야 한다.
3: 아, 적어도 국장급 자리. 정신승 나갔다. 정말 너 엄마 한 얘기야?
2: 예.
3: 그럼 내 이대로 전화할게.
2: 예.
3: 둘째는 뭐야?
2: 아, 둘째.
3: 아.
2: 둘째는 퇴직금이 적어도 요 2천 원 이상은 돼야 된다.
3: 뭐지가 2천 원 이상?
2: 예.
3: 저래 나를 잡아라 잡아.
1: 아이고, 섭이 너는 두문두문 내 데서 가져간다.
3: 내게 사람 잘못 봤는가? 아, 그럼 이달로 전화할게.
2: 예.
3: 세 번째는 뭐야?
2: 아, 그리고 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3: 아.
2: 시시각각 우리 엄마를 보살피고 시시각각 아껴야 한다.
3: 이걸 나 다 줬다.
4: 어째야 놀랬었구만.
3: 나도 놀랐다. 아, 내 말은 예. 저 양겜이 예. 이 세 번째 조건은 아주 멋있게 한단 말이다.
2: 아, 예. 예. 그런데 아. 요 세 개 기본 조건 중에서 아. 어느 한 가지만 부합해야 돼도 여지도 없었구만.
3: 무슨 게 한 가지 부합해야 돼도 여지 없다고?
2: 그렇자고.
3: 미네?
2: 미네?
3: 여마이도?
2: 여마이도?
3: 썩의 마이도?
2: 썩의 새끼 마이도 없었구만.
3: 이게 정말 너무하냐, 요리야?
2: 예, 친히 얘기한 게구만.
3: 하, 이건 내 사람 잘못 봤는가? 그러니까 나 정말 이 세 가지 조건에서 한 가지 부합해야 돼도 안 된단 말이지.
2: 예?
3: 아니다, 내가 정말 사람 잘못 봤다.
2: 저, 김아발.
3: 아, 이제 볼일을 다 봤지 했습니다. 거짓말 다 봤다.
2: 글쎄, 볼일을 다 봤으면.
3: 아, 볼일을 다 봤으면 예. 회사 뒤뒤 보내서.
2: 아, 예. 자가 없어, 예?
1: 저 인간은 정말 가지 않은가?
3: 야, 강호야!
2: 아, 예. 예. 자!
3: 물을 한 모금 주겠니?
2: 아, 예! 자, 자, 감사합니다.
1: 물을 시원하게 마시면 대답하게 말했어.
2: 예.
3: 자, 방어야!
2: 예.
3: 담배 한 대 피우고 갔다.
2: 아, 예, 피웠어, 피웠어.
3: 앉아 피워야
2: 되겠지? 아, 예, 앉아 피웠어.
3: 정말 이 세 예. 가지 조건에서 한 가지 부합 아이디도 미네 여지 없단 말이지?
2: 예.
3: 이거 정말 너무 딱 친히 집중 몽상한 얘기지.
2: 예.
3: 좋다. 정말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틀어지고 아이 넣는다면 내 저쪽을 대표로 해서 예. 결론을 내리겠다.
2: 아, 예, 예.
3: 기꺼이라.
2: 예?
1: 기꺼이라 하지.
3: 내 숨을라.
2: 아, 저, 정말 감독.
3: 정말 가재 군머리샤님.
2: 别送了，再见了。 정말 말겠구만.
3: 간다, 간다.
1: 이거는가? 누가 이거 먹었어? 이거 이거
3: 이선누가?
1: 이선누가?
3: 이런 모델이
1: 이게 이렇게 가면 나는 어찌란다. 나도 어떻게라면 할 말을 해야 되겠구만.
3: 그런데 이거 먹자. 이제 그 세 가지 조건이란 거는 무슨 말임도?
1: 그거는 자 너무 예? 개구드니까 내 허망 소리 지칭겠구만.
3: 허망 소리라. 문화대회 때 허망 소리를 쳐서 맞아 죽은 사람이 아닌가. 허망 소리라.
1: 내 다시는 허망 소리를 안 하겠구만. 예. 방어야. 앉아. 네 듣기 좋든 나쁘든 잘 들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3: 마시고 침착하게 얘기를 합쳐. 기회는 한 번뿐이야. 강호야.
0: 예?
3: 너도 시원히 한 모금 쭉 내라.
0: 이야, 턱을 크게 쓴다, 야. 턱 먹어야 돼.
1: 저기, 나는 이 티마바이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3: 아, I love you.
1: 같이 살겠다.
3: 아, 유엔자 일치다.
1: 네 반대해라.
3: 잘해주구만. 이 세상에 그 말보다 더 멋있는 말이 어디 있음도.
1: 그래 친구. 그런데 내 이렇게 말해서 다 동의하면 좋고 동의해야 무너예.
3: 이거 봐봐. 낼래서 두 분 모자 간의 안성단결이 파괴되면서 아이 됐지만 너무 과하게 하지 맙소.
1: 이거 봅소.
3: 이거 봅소. 사랑의 기로에 서서. 내 포도를 했는가? 그럼 거기서 합소.
1: 눈물을 긋지 말아요.
3: 이거 봅소. 별로 내보다 썩 낯선 줄을 모르겠지만.
0: 그거 같은데. 자, 여기 앉았어. 여기 앉았어. 아이, 저 엄마. 야, 어디를 마음대로 나왔어. 여기 앉아.
1: 얼따. 그렇게 딱 악을 쓰고 갈라앉혀라.
0: 야, 엄마. 아니, 내 그렇게 시비더리도 모르는 아들로 보였음도. 내 그렇게 부모 심정도 모르는 아들로 보였음도.
1: 말은 잘한다.
3: 정말.
0: 엄마. 엄마 만내네 행복이 이 자식의 행복이고 엄마 만내네 고독이 이 자식의 고독이구만.
3: 에이, 그 시비더리는 바에 아는 게 해주자.
1: 아는 지자.
3: 이미 칼돔의 오후에 오른 명태 제도제를 무시해버렸어.
0: 얼마나 좋은 부임도. 저 사실은 내 두부의 관계를 안지 오랐구만. 두부이 낼래서 이 일을 얘기 못한 것도 왔구만. 내 오늘 이 일 내서 옮겼구만.
1: 오늘은 판결이 나겠구나.
0: 나는 두부이 만내네 행복하리라고 믿었구만. 나는 전적으로 지지했구만.
1: 감사합니다, 아들아.
3: 이거 봤자, 이거 봤자 천수 들려주구나. 천수.
0: 저 아버지.
3: 아이 무슨 벌써부터.
1: 아이, 빨리 해라.
3: 일 없는가? 내 아들 광호.
0: 예. 저 전화 받았어. 예?
3: 아이 뭐 전화. 아이 내 어려 받아.
1: 빨리 받았어. 그래다가 자 생각이 바뀐다니 꾸지.
3: 그게 꾸란 편들은 봐.
0: 자 자. 아버지, 어머니, 기분이 좋지? 저 소불도 달김에 빼놨다고. 예. 우리 이천에 가서 가서 사진 찍을까?
3: 그럼 좋지 뭐, 좋지 뭐.
0: 그리고 저 아버지하고 어머니 약혼 사진도 한 장 찍지 뭐.
3: 그게 더 좋지 뭐.
0: 자, 가겠어.
1: 우리 영감 70이
3: 우리 너치 60에 기분이 좋아까 퍼져봐요.
1: 아들이 덕분에 약혼 사진 찍는다네.
4: 누군가 세월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젊음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얼굴에 생기는 주름만큼 마음의 주름, 지혜의 주름도 깊어가는 것입니다. 몸이 늙어갈수록 마음을 더 젊게 사는 것이 세월의 흐름을 이기는 것이 아닐까요? 길림성 교화시에 거주하는 문선아 씨는 30여 년간 투병 중인데 가족의 사랑으로 무람없는 생활을 해나가고 있답니다. 하여 항상 곁에서 격려해주고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고 있는 남편과 딸이 고맙다면서 노래 도라지꽃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그럼 문선아 씨의 쾌유와 가족의 행복을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넓은 하늘과 꽃향기 그리고 웃음의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초록빛 5월에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지고 힘이 납니다. 초록빛 나뭇잎은 짙은 색으로 시원하게 물들어가고 기온도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룡시 서성진에 사시는 황명선 씨는 아버지의 고향이 왕청현인데 아버지는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고향의 정을 잊을 수 없어 하신다면서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그러면서 황명선 씨는 아버지가 즐겨 들으시는 노래 만천성을 요청해 왔는데요. 이번 순서에 보내드리니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 부쩍 꽃구경 들놀이를 가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푸른 언덕에 태양이 눈부시고 고향의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가족과 함께 꽃구경 들놀이를 다녀온다면 너무나도 낭만적일 것 같습니다. 그럼 모든 가정들에서 가족 사랑을 돈독히 하면서 초록빛 향연을 즐기시고 5월을 아름답게 장식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끝으로 렴수원 가수의 노래 정산 록수로구나를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 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 直播的 黑龙江 朝鲜语广播 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 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0: 사랑에 가오시오. 자, 지금부터 여기 계시는 방청객들은 모두 임금님의 어명을 들으시오.
1: 모두 짐의 말을 들으시오. Say one, two, one.

0: 아메와사 You say 출두요 아메와사
1: 출두요
0: 아메와사
1: 출두요
0: I say 아메와사 You say 출두요 아메와사
1: 출두요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속담 가는 길이 험할수록 더 큰 보상이 있다의 유래 이야기. 옛날에 한 마을에 두 명의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철수, 다른 한 명은 영희입니다. 철수는 재미있는 일만 찾아다니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반면에 영희는 꾸준히 노력하며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해내는 열정적인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진 소식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 꼭대기에 숨겨진 보물이 있다는 것이었죠. 이 보물은 무궁무진한 재화와 지혜를 가진다는 전설이었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보물을 찾으러 떠나기로 했습니다. 첫날 그들은 산길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가파르고 험악했고 심지어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길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철수는 이런 어려움에 곧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 길을 왜 가야 하나? 보물이 있다고 해도 이만큼의 노력이 필요하진 않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길이 험할수록 더 큰 보상이 있을 거야.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보물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철수는 포기하고 마을로 돌아가고 영희는 혼자서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날이 갈수록 길은 더욱 험해졌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매일매일 꾸준히 올라가며 때로는 날마다 아침을 일찍 일어나서 일찍이 길을 떠났습니다. 때로는 물과 음식이 부족해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며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영희는 드디어 산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설의 보물을 찾았습니다. 보물은 가치 있는 보석과 금화, 그리고 지혜로운 책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영희는 이 보물을 마을에 가져가고 그 재화를 통해 마을을 발전시키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반면에 철수는 마을에서 평범한 생활을 계속하며 자기 자신이 포기한 결정에 후회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포기하지 않고 영희와 함께 계속 올라갔더라면 지금 이 보물을 나도 함께 나눌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자책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가는 길이 어려울수록 그 결과는 더욱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희는 산길의 어려움과 위험을 극복하며 최종적으로 보물을 찾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생에서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면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꾸준한 노력과 끈기의 중요성입니다. 영희는 매일매일 꾸준히 올라가며 때로는 아주 힘들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꾸준한 노력과 끈기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포기는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철수는 가는 길이 어려워지자 곧 포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보물을 찾지 못하고 후회를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넷째, 지혜와 재화는 노력과 지혜를 통해 얻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희는 보물을 찾고 그 재화를 통해 마을을 발전시키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혜와 재화를 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속담과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인생은 항상 어려움과 시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더 큰 성장과 보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업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공부는 때로는 매우 힘들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꾸준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받고 더 나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승진하거나 더 좋은 직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0: 우리에게 꾸준한 노력, 끈기,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지혜와 재화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교훈과 의미를 인생에 적용하여 더욱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현대사회에서 고지혈증은 매우 흔하게 발견되는 질환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건강검진을 통해 수치를 확인해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안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고지혈증은 단순히 숫자가 올라갔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심혈관계 질환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합병증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특히 우리 북방에서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 고지혈증 및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고지혈증의 개념부터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지혈증이란 혈액 내의 지방 성분이 정상 범위 이상으로 과다하게 존재하는 상태를 말하며 여기에는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등이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LDL 콜레스테롤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혈관벽에 쌓여 동맥 경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리며 혈관 속의 과잉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해 배설하도록 돕기 때문에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자체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으로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 합성에도 사용되지만 적정 수준을 넘어가면 혈관과 장기에 심각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고지혈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단순하지 않고 다양한 요인이 서로 얽혀작용합니다. 무엇보다 식습관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이 많이 포함된 음식, 기름진 육류, 튀김 음식,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등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혈액 내 지질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과도한 당분 섭취 역시 체내에서 중성지방 합성을 촉진하여 혈액 속 지질 농도를 높입니다. 운동 부족도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규칙적으로 신체 활동을 하게 되면 혈액 속 중성지방이 줄어들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증가하여 혈관 건강이 개선되지만 현대인들은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점점 고지혈증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전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모나 형제 중에 고지혈증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병력이 있는 경우 같은 생활습관을 가지지 않더라도 본인에게도 높은 확률로 고지혈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를 가족성 고지혈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지나친 음주와 흡연은 고지혈증을 심화시키는 대표적인 생활습관 요인입니다. 술은 간에서 중성지방의 합성을 촉진하여 혈중 농도를 높이며 흡연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혈관 보호 기능을 떨어뜨리고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나이와 성별 역시 영향을 미치는데 나이가 들수록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지질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 수치가 상승하기 쉽고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 고지혈증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지혈증은 단일한 원인보다는 여러 생활습관, 유전적 요인, 나이, 성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지혈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혈액 속 수치가 높아진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본인이 질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때문에 고지혈증은 흔히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혈액 속에 과다한 지방 성분이 쌓이게 되면 혈관벽에 달라붙어 죽상경화반을 형성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탄력을 잃으면서 동맥경화증으로 이어집니다. 동맥경화가 심해지면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으며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게 되면 뇌졸중으로 이어져 반신마비나 언어장애와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또한 고지혈증은 말초혈관 질환을 일으켜 다리혈관이 좁아지면서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나타나는 간헐적 파행이 발생할 수 있고 고중성 지방혈증은 췌장염의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합병증들은 단순히 건강상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며 심한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고지혈증을 방치했을 때 나타나는 위험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액검사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을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심하기 쉬운데 사실 혈관 손상은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며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큰 사건으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심장 마비로 쓰러지는 경우 또는 특별한 예고 없이 뇌졸중이 발생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에 상당수는 그 배경에 관리되지 않은 고지혈증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증상이 없다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혈액 속 지질 수치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날 고지혈증은 개인적인 건강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증가, 야근과 불규칙한 생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젊은 층에서도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의료비 지출의 증가에 그치지 않고 노동력 손실과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또한 고지혈증 환자가 늘어날수록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높아져 국가 보건의료 체계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되므로 개인 차원은 물론 사회 전체가 함께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고지혈증은 예방과 관리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치료보다는 지속적인 생활습관 변화와 식이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지혈증은 단순히 약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건강한 생활습관과 올바른 식단을 통해 혈중 지질 수치를 적정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지혈증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으로는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은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통해 혈액 속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며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강화하고 비만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체내 지방을 효과적으로 연소시킵니다. 운동은 하루에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처음에는 부담이 적은 운동부터 시작해 점차 강도와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도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통해 비만을 예방할 수 있고 체중을 조절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식이조절은 고지혈증 예방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고지혈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식단을 잘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지방의 종류에 대해 이해하고 좋은 지방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방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불포화 지방을 주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포화 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 아보카도, 올리브유,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고지혈증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반면 포화지방은 혈관 건강을 해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원인입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진 육류, 가공육, 튀김 음식 등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고지혈증 예방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음식, 특히 계란 노른자, 가공육, 튀김 음식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고 대신 식물성 식품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물성 식품은 콜레스테롤을 포함하지 않으며 섬유질이 풍부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고지혈증 예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용성 섬유질은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귀리, 보리, 콩류, 사과, 당근, 브로콜리 등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분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분은 중성 지방 수치를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당분이 많은 음료수, 과자, 패스트푸드의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대신 천연과일을 간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하고 자연적인 당분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한 방법으로 당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 예방에 있어서 체중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비만은 고지혈증의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체내 지방이 축적되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집니다. 따라서 체중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 감량은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체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식을 피하고 하루 권장 칼로리 섭취량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는 고지혈증 예방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는 고지혈증 예방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금연과 음주 조절 역시 고지혈증 예방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흡연은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 동맥경화의 위험을 높입니다. 따라서 금연은 고지혈증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음주도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고지혈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음주를 줄이거나 가능한 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술 한두 잔을 넘지 않도록 하고 음주 후에는 충분히 물을 마시며 몸에 쌓인 알코올을 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지혈증 예방은 단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꾸준한 실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체중 관리, 스트레스 조절, 금연과 음주 조절을 통해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증상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방치하면 심혈관 질환 등의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지질 수치를 체크하고 예방을 위한 실천을 즉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 변화는 단기적인 효과를 넘어서 건강한 삶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줄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활습관 개선이 고지혈증 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지혈증의 주요 원인은 불균형한 식습관과 운동 부족이기 때문에 치료의 시작은 식습관 개선과 규칙적인 운동을 포함한 생활습관 변화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동맥경화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이요법은 앞서 언급한 대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줄이고 불포화지방을 섭취하는 방향으로 조절해야 하며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만이 고지혈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과체중인 경우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치료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체중을 5%에서 10%만 줄여도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당히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은 하루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며 이는 중성 지방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며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생활습관 개선 외에도 약물치료는 고지혈증 관리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고지혈증이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약물치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은 스타틴입니다. 스타틴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인 약물로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스타틴은 주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며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에게 특히 유효합니다. 스타틴 외에도 피브레이트, 니아신, 에제티미브 등의 약물이 고지혈증 치료에 사용될 수 있으며 각 약물은 나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좋은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을 다르게 줍니다. 따라서 고지혈증 치료는 개개인의 상태에 맞춰 맞춤형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는 의사와 상의 후 처방받아야 하며 약물의 부작용이나 적절한 용량을 조절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중요한 점은 약물만으로 고지혈증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약물 치료는 고지혈증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그 효과는 생활습관 개선과 병행될 때 가장 최적화됩니다. 즉, 약물 치료는 부가적인 치료법일 뿐 생활습관의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고지혈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지혈증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의사와의 꾸준한 상담과 피드백을 통해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고지혈증 관리 목표는 단지 혈중 지질 수치를 정상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발병을 예방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검진은 고지혈증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지혈증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본인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혈액검사를 통해 자신의 지질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나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그에 맞는 치료를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혈액검사 외에도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검사를 통해 자신이 어느 정도의 위험에 놓여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진을 통해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고지혈증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 치료에서 중요한 또 하나는 심리적 지원입니다. 고지혈증은 치료와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치료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족, 친구와의 대화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이나 식단 조절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 습관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고지혈증은 일상적인 관리와 꾸준한 치료를 통해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고지혈증의

치료는 한 번의 약물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의 병행을 통해 혈중지질 수치를 효과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적절한 약물 치료 등을 통해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잘 파악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고지혈증 치료와 관리는 단기적인 결과보다는 장기적인 건강을 위한 과정으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고지혈증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열쇠가 됩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듣기 전에는 결정을 내리지 마라. 포킬리데스. 네, 이건 진짜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덕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떠한 자기 친구라도 자기 가족들이라도 그 말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오로지 자기의 유리한 것만 말하기 때문에 잘못하여 그 한쪽 말만 들었다가는 큰코 다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사건이 터졌다 싶으면 내 양측의 말을 신중히 들어보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내 먼저 한쪽 말만 듣고 선입견이 생겼더라도 아직 다른 한쪽의 이야기를 안 들었으니 그 선입견은 무조건 접어놔야 합니다. 네,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 것, 그건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네, 요즘엔 인터넷이 발달해서 한 사건에 대해 대부분 사람들은 제대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지 않은 채 무화유동하여 사이버폭력으로 돼버린 경우도 많은데요. 네, 그러니 어떤 일이나 한쪽의 말만 듣고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조심한다는 방침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것이다. 자와할랄 네루. 네, 오늘의 명언 두 번째로 약간 도전적인 명언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항상 조심만 한다고 실패를 하지 않을까요? 실패란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예상 불가한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100가지의 경우의 수를 조심한다 하더라도 101가지의 방법으로 쫓아오는 것이 실패입니다. 네, 오히려 이러한 걱정스러움에 친척이 되지 않고 저절로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인생이 끝날까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의 인생이 시작조차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두려워하라. 그레이스 한센. 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자기가 이루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러기에 도전하지 않는 인생이 재밌을까요? 도전하는 인생이 재밌을까요? 네, 도전도 습관입니다. 포기도 습관이고요.

네, 장백산 북사면은 삼림이 빽빽하고 하천이 많아 자연경관이 잘 요지되고 있으며 천지, 폭포, 온천, 소천지, 지하삼림, 알파인스키장, 아쿠아유곡 등의 대표적인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도백화 관광명진 풍경구는 장백산 북사면 풍경구를 드나드는 관문으로 삼림자원이 풍부하여 장백산 아래 제일진, 민송 고향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산, 성수, 기림, 선과로 명성이 높은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장백산 서사면 풍경구는 장백산 서부기슭의 송강하진 지역 내에 위치했으며 사사면 중 화산지형이 가장 장관이고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서사면 풍경구 등정은 1,442개 계단을 올라야 하는데 이 또한 색다른 경험입니다. 그중 대황리하 습지공원은 지서구의 3회급 관광명소이며 길림성 최초의 록수 산책로 시범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네, 압록강의 발원지인 장백산 남사면 풍경구는 고형 내 생태계통이 조화롭고 원시 풍모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네, 장백산 남사면은 천지와 가장 가까워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지역으로서 장백산 천지를 이곳에서 감상하면서 북쪽에서 동쪽에서 관람하는 것보다 훨씬 완벽하고 웅장합니다. 그중 장백산 누운 고성은 진암구 투도 송화강원에 위치했으며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여진불악의 삼림 고성인데요. 네, 금강, 만강, 투도 송화강 류역은 만주어로 누운강이라 불렀고 건주 여진 누운부는 누운강을 새거지로 삼아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장백산 아래 목조 마을은 장백산 오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로 장백산의 배후지에 위치했으며 원시림과 고목이 하늘을 뒤덮어 구름과 해를 가리고 있습니다. 네, 이는 동북지역과 장백산구에 있는 전승적 만족 목조군으로서 지금까지 발견된 비교적 잘 보존된 목조군락입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네, 5월부터 상업 문자, 외식 배달 안전, 장대 분야 가격 명시 등과 같은 일련의 새로운 규정들이 나왔는데 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1일부터 새로 개정된 통신 문자 메시지 서비스 관리 규정이 정식으로 시행됐습니다. 네, 새로운 규정에서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어떤 업체도 상급 문자를 보낼 수 없다고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이외 제 규정은 권한 부여 최저선, 주문 취소 기재 및 전송, 포트, 신분 관리 및 전체 체인에 대한 감독 관리와 처벌 등 몇 가지 방면에 대해 교범과 요구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전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두 가지 새로운 규정을 대외 발표해 유령 외식 배달 등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맞춤형 조치를 재개했습니다. 그중 온라인 식품 경영자 식품 안전 주체 책임 약착 감독 관리 규정이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새로운 규정은 온라인 외식 배달의 정보 불투명, 유령 외식 배달, 온라인 소비 책임 추궁, 허위 마케팅 등 식품 안전의 고질병을 명확히 지적하고 맞춤형 조치를 제기했습니다. 네, 5월 1일부터 전국은 민간용 무인주행 항공기 실명 등록 및 활성화 요구와 민간용 무인주행 항공기 시스템 운영 식별 규범 두 가지 강제적 국가 표준이 실시됐습니다. 이는 무인기 관리가 전과정 추적 가능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네, 실명 등록과 활성화는 네, 모든 민간용 무인기는 민간용 무인 항공기 종합 관리 플랫폼에서 실명 등록을 완료하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네, 5월 1일 이전에 구매한 기존 무인기는 2027년 6월 1일 이전에 추가 등록 및 활성화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넘으면 비행이 제한됩니다.

네, 5월 1일부터 시장감독관리청국이 발표한 경영주체 등록 문서규범 2026년 반과 경영주체 등록 제출자료 규범 2026년 반이 실시됐습니다. 경영주체 등록의 표준화, 규범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영주체 등록의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한편 5월 1일부터 강제적 국가표준 불꽃폭주 안전 및 품질이 정식으로 실시됐습니다. 새 국가표준은 불꽃폭죽의 생산, 경영, 운송, 발사 각 단계에 대한 안전 요구를 높이고 각종 제품의 약품 종류, 재질 및 발사 성능 등 중요한 지표를 더욱 규범화하여 근본적으로 안전과 환경보호 위험을 줄이고 터뜨릴 때의 안전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새 국가표준은 분류와 등급을 최적화했는데 제품 분류를 폭죽류, 장난감류, 마찰류, 회전류, 분사류, 토주류, 승천류, 작은 레화류, 레화탄류, 찬반 불꽃류, 조합 불꽃류 등 11개 대분류와 25개 소분류로 세분화하고 불꽃 폭죽 제품의 분류, 등급, 안전 요구, 포장 표지 등을 통합시켰습니다.

0: 네, 이번 주에 우리나라 소수민족 소개 코너에서는 더앙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더앙족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민족 더앙족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앙족은 붕룡족이라고도 부르며 중국과 미얀마 국경 지역에 사는 소수민족입니다. 언어는 남아시아어계 와족, 더앙족 갈래에 속하며 부류에 루마이, 루어진 등 세 가지 방언이 있고 본 민족의 문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앙족은 오랫동안 따이족, 한족, 징포족 등과 함께 살아서 이런 민족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더앙족은 주로 중국과 미얀마 접경 지역에 살고 있으며 전형적인 대분산 소집거의 거주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분포 범위는 매우 넓어서 중국에서는 운남성, 덕괭, 보산, 임창 등 세 지구급 지역에 9개 현과 시에 살고 있고 미얀마에서는 샨주와 가친주에 살고 있습니다. 2010년 제6차 전국 인구 보편 조사로 보면 더앙족의 총 인구수는 2만 명 정도였습니다. 더앙이란 민족이 중국의 사서에 나타난 기록 시점은 청나라 때로서 비교적 늦습니다. 청나라 건륭 황제의 동화록, 왕창의 정면 기문과 광서 황제의 영창 부지 등의 당시 더앙족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는 이들을 붕룡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후에도 이 명칭을 사용하다가 1985년 8월부터 본 민족의 요구에 따라서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더앙이란 민족 명칭을 정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명칭 중에서 앙은 이들의 자칭입니다. 더앙족의 언어 중 앙은 산벼랑, 벼랑 동굴 등의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세세대대로 전해 내려온 이들의 옛 노래를 보면 더앙족의 선민들은 최초의 벼랑 동굴에서 살았으며 앙은 선민의 이 역사에 대한 이들의 기억인 것도 같습니다. 더앙족은 원래 인구가 많고 많은 갈래를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현재 중국 경내에 살고 있는 더앙족은 루브레, 량, 루마이야 등 갈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학계에서는 한나라, 진나라 때의 운남 영창에 살던 복인을 더앙족의 선민이라고 보는 견해가 보편적입니다. 복인은 그 분포 범위가 넓었고 춘추 전국 시대에는 백복이라고 불렀습니다. 백복의 갈래도 복잡하며 그 명칭은 많은 부족들의 총칭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는 운남 최초의 토착 주민이었던 여러 민족의 조상 부락들이 포함됩니다. 한나라 진나라 시기에 더앙족은 저요복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인들은 이미 그 이전부터 운남 서부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 고대 중국과 인도가 문화 교류와 상업 내왕을 하는 중간 기착지였습니다. 현재 일부 학자들은 이를 남방 실크로드와 중국과 남아시아의 교류의 통로라고 평가합니다. 더앙족의 선민들이 살던 곳이 바로 그때 물류 교역의 중요한 집산지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원 6세기 후반부터 10세기 말까지의 400여 년간 영창 경내 복인들의 사회경제가 한층 발전되었습니다. 그 선명한 특징을 보면 가축과 철기를 농업에 보편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또 방직에서는 다양한 색상의 염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큰 진보로 꼽힙니다. 금치는 원나라 때의 지명으로 현재의 덕괭 보산 일대를 지칭합니다. 금치라는 이 이름은 금으로 치아를 감싸는 풍속에서 유래했다가 후에는 부족 명칭으로 변화했습니다. 그중에는 더앙족 선민들의 부족도 있었습니다. 이를 원나라 사서에서는 금치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나라 때 금치국을 무력으로 정벌했고 금치국은 지속적으로 이에저항하면서 그 경제가 피폐해지고 군사력도 크게 약화되었으며 정치 세력은 날로 쇠락해졌습니다. 원나라 중반에 덕괭 지역의 따이족 세력이 점차 흥기하면서 원나라 말에 이르러서는 이들이 영강, 로서 지역의 더앙 등 민족을 자기들의 세력 범위에 두었습니다. 명나라, 청나라 때에도 금치는 계속 쇠락을 이어갔습니다. 더앙족들은 여러 차례 다이족 통치자들을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켰으나 힘의 열세로 결국은 실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초기 중국 경내의 더앙인들은 6천여 명 정도였고 분산 거주하는 형태였습니다. 대표적인 소집거 대분산 형태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더앙족 인구가 적고 분산 거주하며 거주 지역의 사회와 경제 발전이 불균형한 상황에 근거해서 정부는 더앙족 지역에 대한 민주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보산 임창 지역과 덕경주 등지의 더앙족은 과거 다이족 토사에 예속되었고 따라서 그 정치 경제 구조가 다이족과 같았기에 이들은 다이족과 마찬가지로 평화적 협상 방식으로 토지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그 주요 임무는 봉건 영주와 지주 소유세를 철폐하고 경작지를 더앙족 농민들에게 배분해 주어 이들이 경작지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이 지역에서 농업 합작화가 나타났습니다. 덕경주 반상구와 원정진의 더앙족이 다이족 토사와 증퍼족 관리들의 통치를 받아온 점을 감안해서 정부는 이들에 대해서는 증퍼족과 마찬가지로 직접 사회주의로 과도하는 방침을 적용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후 당과 정부의 민족자치정책은 더앙족의 평등한 정치 참여 권리와 민족자치 권리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1953년 7월 덕괭 다이족 증퍼족 자치구가 설립되고 1956년 5월에는 자치주로 바뀌었습니다. 그중에는 더앙족 대표가 12명에 달했습니다. 1987년 12월에 로서시 삼대산에 전국의 유일한 더앙족 단일향을 내왔습니다. 1988년 3월에는 임창 지역의 경마현에 와족과 라후족, 리수족, 더앙족을 포함한 군세 민족향이 설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민족, 더앙족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0: 네, 남은 시간 이선희의 노래 몇 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소란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0: 매졸갑니다.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김철 작곡, 박명호의 노래로 타향의 밤거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0: 이 노래 가사입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말없이 외롭게 거니는 이 밤길, 반딧불 반짝이는 어두운 이 밤에 마음속에 그님을 그리며 걷고 있네. 아, 내 사랑, 그리운 사람아, 타향의 밤거리를 홀로 걸어가네. 낯설은 타향의 쓸쓸한 밤거리, 우산 없이 빗속을 거니는 이 발길, 그대의 추억 속에 잠기어 걸어가면 보슬비는 내리며 그리움 도해가네. 아, 내 사랑, 그리운 사랑아, 타향의 밤거리를 홀로 걸어가네. 아, 내 사랑, 그리운 사람아, 타향의 밤거리를 홀로 걸어가네. 홀로 걸어가네.

0: 홀로 걸어가네. 홀로 걸어가네.
1: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김철 작곡, 박명호의 노래 타향의 밤거리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2: 베이징 시간 16点 整.
3: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 调频 103.5兆赫 黑龙江 朝鲜语广播
4: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제10회 중도 방담회가 5월 17일 할빈시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방담회는 중국 상무부, 흥룡강성 인민정부, 러시아 연방경제개발부, 러시아 연방산업무역부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기간 제35회 할빈국제경제무역상담회도 할빈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방담회는 신뢰 협력 상생을 주제로 하며 전시 총 면적은 5만 5천 평방미터이고 총 8개 전시구역이 마련됐습니다. 46개 국가 및 지역에서 1,500여 개의 중국 및 해외 기업이 참가했으며 러시아 참가 기업은 약 300개에 달하고 중국에 파견된 구매단 규모는 5,000명이 넘습니다. 이번 방담회는 혁신성, 실용성, 지능성이라는 3대 특징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500여 건의 최초 개발 신제품이 발표되고 800여 건의 신사업과 신기술이 집중 전시됩니다. 하이테크 기업과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혁신화 기업이 전체 참가 기업의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무비자 문화관광, 해외 직접 전자상 거래 등 중러 간 협력의 신흥산업 형태를 전면적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방담회 기간에는 산업 매칭, 투자 유치, 국제 협력, 관광 소비 등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개최됩니다. 특히 중도 양국 24개 부처, 성주 상공단체가 20여 개 업종 분야를 중심으로 총 59건의 매칭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또한 이번 방담회는 디지털 지능 기술을 전면 도입했으며 처음으로 지능형 인공지능 고객 지원 도우미를 가동했습니다.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다국어 24시간 온라인 서비스를 지원하며 전시구역 길 안내, 참가 기업 및 전시품 조회, 입장권 등록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자는 중도 방담회 공식 홈페이지 역회전 앱을 통해 인공지능 고객 지원과 실시간으로 상호 소통할 수 있습니다. 5월 17일 개막한 제10회 중로 방담회 광동성 상무청 주도로 약 60개의 우수 기업 및 기관 약 300명으로 구성된 광동 경제 대표단이 참가했습니다. 행사 기간 광동 제품 천하를 누비다, 광동 무역 전국구 우수 제품 흥룡강 전시 판매 행사를 개최해 과학 기술의 하드 파워와 문화의 소프트 파워를 동시에 방출함으로써 광동 제품의 매력을 보여주고 새로운 협력 공간을 개척할 예정입니다. 광동성은 이번 중도 방담회의 중국 측 주빈성 중 하나로 전시구역은 광동 제품 천하를 누비다, 광동 무역 전국구, 광동 제품, 광동의 멋을 주제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시 품목은 지능 제조, 오랜 전통의 광동 제품, 고품질 가정용품, 영남 특색 등 분야를 망라했습니다. 중국의 대북 개방 및 중도 경제무역 협력 심화를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이번 중도 방담회는 광동성의 대러시아 협력 확대와 흥룡강 광동 두성의 협력 심화를 위한 효율적인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전시회 기간 두성은 경공업 및 방직, 자동차 및 오토바이, 전자정보, 식품 및 음료, 바이오의약, 대건강, 특색농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총 36건, 총 금액 3억 6천만 원 상당의 경제무역 협력 프로젝트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들 협력 프로젝트는 무역구매, 브랜드 대리, 산업투자, 법인 실체 설립, 농산물 심층 가공 및 생산 판매 연계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며 두 성 간의 실무적 경제무역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흥룡강성 제4회 중로지방문화예술 시즌 개막식 문예공연이 일전 하얼빈에서 개최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공연은 신뢰 협력 상생을 주제로 다양한 예술 형식으로 펼쳐졌습니다. 중로지방문화예술 시즌 기간 다양한 분야, 다양한 차원의 풍성하고 다채로운 인문교류 활동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제10회 중도 방담회가 일전 개막한 가운데 방담회에 참가하는 많은 해외 바이어와 귀빈들이 할빈 태평국제공항을 통해 육속 입국하고 있습니다. 할빈 출입국 검문소는 정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국경 통관 보장 방안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했으며 출입국 서비스를 세심하게 최적화함으로써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객 흐름 압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할빈 국경 검문소는 현장 근무 배치를 과학적으로 조정하고 근무 경찰력을 유연하게 배치해 실시간 여객 흐름의 변화에 따라 검사 통로를 신속히 추가 운영했습니다. 이로써 여객들의 통관 검사 효율을 최대한 향상시켜 고봉 시간대의 인파를 신속히 분산시키며 출입국 인원의 원활하고 질서 있는 통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물자의 효율적인 통관 수요에 중점을 두고 검문소는 일주일 24시간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며 항공편별 맞춤 검사, 도착 즉시 검사 방식을 도입해 전시 설비 및 국경 간 무역 물자의 통관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켰습니다. 또한 다자 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전시회 조직위원회, 공항 운영사, 주요 항공사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연계하고 정보 공유 및 상호 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해 출입국 항공편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했습니다. 이 밖에 여객 흐름 안내와 통관 가이드를 사전에 게시하고 이민 업무 첫 역 서비스 센터를 기반으로

입국 상인 및 외국인 손님들에게 원스톱 출입국 업무 상담과 절차 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방문객의 입국 경험을 전방위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일전 흑하시는 용강에 투자 양국 5개 도시 흑하경제무역협력홍보교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귀빈 150여 명이 참석해 국경 간 산업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홍보회에서 주해시, 러시아 블라고비센시크시, 남사할린스크시는 각각 자신들의 도시 발전 강점과 협력 기회를 공유했습니다. 흑하 자유무역구는 수출입 가공산업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소개했으며 손극현은 수입 활빙 수산물 및 러시아 곡물 가공 특화 산업에 대해 특별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국경 간 연계 중점 프로젝트들이 집중적으로 소개되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다수의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이 현장에서 초기 협력 의향을 체결했습니다. 일전 제10회 중로방담회 제35회 할빈국제경제무역상담회가 동시적으로 개막한 가운데 같은 날 과학기술혁신청년선봉 할빈시 중로산업협력청년교류회가 할빈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 대학교 전문가와 학자, 중로 청년 대표, 기관 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을 논의하고 공동 발전을 모색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할빈 신구 홍보 영상을 상영해 할빈 신구의 개방적 발전에 활기찬 모습과 동북아를 향한 중요한 지리적 리점 그리고 러시아와의 협력 심화에 대한 중요성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행사 기간 중로 크로스보더 산업협력 협약식이 진행돼 크로스보더 무역, 국제물류 및 산업자원의 심층적인 융합을 더욱 촉진하고 중로 청년들의 창업협력을 위한 더욱 견고한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개방협력 우위를 바탕으로 중로 청년 교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양측이 과학기술 혁신, 크로스보더 무역, 산업투자, 국제물류 등 분야에서 자원 공유와 협력 상생을 이루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방문 환영합니다.
1: 오, 아, 이거 봐, 이거. 아이고, 이제야 제대로 찾았네. 아, 아이고.
0: 선임,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1: 아이, 말을 못 알아듣겠어. 아,
2: 표준어로 말씀해 주세요.
0: 어, 네네. 내지에서 오셨군요.
1: 아, 맞소. 내지에서 왔어.
0: 반갑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1: 얘기를 한참 찾았어. 어린 이족을 맞추겠어. 아, 남잔데 대개 여기서부터 이만큼 될 거요.
0: 이족.
1: 아, 맞소. 아,
0: 이족이요. 만드실 의족 지수 같은 걸 가져왔습니다.
2: 아.
1: 알고 있어. 병원에서 쟁거라. 어. 우린 봐도 모르워. 아, 한번 봐.
0: 네. 어, 이런 의족이군요. 저희 회사는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의족을 맞추려면 석 달 내지 반년이 걸려야 합니다.
1: 아, 알겠어. 아, 주문하게 되면은 미국에서 만드느라.
0: 네.
1: 아, 석 달 내지 반년이 걸린다.
0: 네, 맞습니다.
1: 아, 주문하면 좀 빨리 해줄 수는 없겠어?
0: 그건... 아님 이럽시다. 먼저 예약금을 내주시면 제일 빠른 속도로 저희가 다그칠게요. 어떻습니까?
1: 아, 예약금이 얼마요?
0: 2,000원입니다.
1: 아, 2,000원이면 괜찮네. 어때요? 낼게, 낼게.
0: 그럼 먼저 보십시오.
1: 아, 그러지.
0: 먼저 보십시오, 보십시오.
3: 직원이 조문서를 만들러 간 사이 한경선은 손미서와 함께 진열장에 놓인 각가지 의족들을 살펴보고 있다.
1: 아, 이거 보게. 지수가 다 다르네.
2: 네.
1: 자네 어디 가서 잔뜩 장만하게 열흘 동안 라면으로 애태워야겠구만. 아님 우리 돈으로는 예약금도 못 내.
2: 그렇습니다.
3: 한편 리혼 소속을 밟지 못한 한목진은 맥없이 법원문을 나선다. 뒤따라 넌 종사손이 한목지의 발을 붙잡는다.
4: 목지씨, 목지씨 내 말 한 번만 들어봐요. 그만 억지 써요. 새로운 삶이 곧 시작될 텐데 왜 기어코 날 걸고 넘어져요?
5: 사전아, 내 다시 아니고 난 이런 방식으로 결혼할 줄은 생각을 못해서 난 인생과 혼인을 많이 동경해왔어.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좌우지하고 설계하는 게 싫어. 난 너보다 나이가 많고 너보다 인생 경력도 많아. 어쩌면 넌 나를 다리가 불편한 남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으로 볼 거야. 세상이 다 나를 장애인으로 봐도 난 나를 잘 알아. 사존아, 넌 곧 새 삶을 시작하게 돼. 나도 새롭게 시작할 거고. 내가 원하는 건 홀가분하게 불쾌한 일들과 어두운 기억들을 다 날려보내는 거야. 난 발길이 가는 대로 내 절주대로 가겠어. 날 이해해 주길 바래.
4: 그럼 발길이 가는 대로 그 절주대로 가면 되잖아요. 내가 적응할게요. 천천히 감정을 키우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목지씨 곁에 오래 있으면서 나 다 적응됐어요. 목지씨도 적응됐을 거예요.
5: 난 생활 앞에서 절대 굽어들지 않을 거야. 넌 내 생활에 끼어든 불청객이야. 받아줄 수 없어.
4: 이 핑계 저 핑계 대봤자 육아 때문에 이러는 거죠. 이미 결혼해서 남의 아내로 됐어요. 바보 아니에요? 목지씨 생활이 망가지면 육아가 잘 될 것 같아요?
5: 사전아, 똑똑히 들어. 육아가 불행하다면 난 행복할 이유가 없어. 내가 이혼하는 건 육아 때문이 아니야.

0: 그저 그를 마음속에 두고 싶어. 사람마다 사는 게 달라. 난 이렇게 살아.
1: 좋아요. 그럼 잘 들어요. 나 절대 이혼 안 해요. 영원히 안 할 거예요.
2: 정사손이 쇠기를 받고는 자리를 뜬다. 혼자 남은 한목지가 그 자리에 선 채 오래도록 생각에 잠긴다. 한편 향항 한병선과 선비서가 의석을 주문하고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회장 리소당이 들어선다.
3: 회장님, 강건에서 의적을 맞추겠다고 선임 두 분이 오셨습니다.
4: 강건에서? 내로 강건에서?
3: 네.
4: 주문서를 보자고. 정말 개방됐군. 향항에 와서 맞추다니.
2: 정업원의 손에서 주문서를 받아 펼쳐든 리소당은 한병선의 이름을 보는 순간 놀라운 표정을 짓는다.
4: 한병선? 한병선? 이 한병선이 맞춘 이족은 본인 건가 아님 남이 건가?
3: 아들이 것 같습니다.
2: 리소당이 주문서를 펼쳐들고 한참이나 들여다본다.
4: 그럼 배송하라든가 직접 가져가겠다든가?
3: 배송해 달랬습니다.
4: 이러게 이족이 도착하면 배송하지 말게. 마치 강건의 친척 방문을 가니 그때 내가 가지고 가겠네.
3: 네, 알겠습니다.
2: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정사손이 류춘홍을 찾아온다. 류춘홍이 침대 맥없이 걸터앉아 있는 정사손에게 물을 따라주며 그와 마주앉는다.
1: 마셔 사존아. 여윈 것 좀 봐. 사존아, 우거지상을 하지 마. 보기 싫어하로? 사존아, 이렇게 날 찾아오니 솔직히 아주 기뻐. 진짜야. 하지만 이건 너와 묵지의 일이라 진짜 도와줄 수가 없다. 그때 난 확실히 한신혜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널 소개해줬어. 네 표현은 좋았고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 물론 한신혜도 너한테 잘해줬지. 뭐야, 저기 묵지가 이혼하겠다는데 내 보기엔 혼인은 두 사람의 일이야. 네가 사람을 잡는다 쳐도 마음은 잡을 수 있어? 마음이 너한테 없으면 이 혼인은 의미가 없어. 그리고 너 이젠 대학생이야. 이제 대학에 가면 그런 환경에서 좋은
5: 사람은 감정 동물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혼해요?
6: 묵지 씨가 나와 이혼하겠다는데
5: 방법 좀 대봐요. 우리를 소개시켜줬으면. 이럴 때 묵지 씨를 설득해줘야죠.
1: 사전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래, 내가 널 찾았고 내가 소개했고 내가 중매인이야. 헌데 중매인은 뭐야? 결혼까지만 책임져. 자고를 이혼까지 중매인을 찾는다는 거 들어봤어? 없어. 방금 네 입으로도 말했잖아. 법원에서도 시간이 좀 지나서 반년 후에 재기소하란다고. 그런데 왜 지금 쓸데없는 생각해? 대학 공부나 잘해. 나도 여자야. 여자의 입장에서 한마디만 할게. 어? 사람은 다 자기 타산만 해. 특히 여자. 지금의 널 봐. 젊고 곱고 한목지와 결혼했길래 시골뜨기에서 벗어났어. 이런 일은 세상 천지에도 없어. 이게 뭐야? 떡이 굴러 들어온 거야. 다른 각도로 봐도 그래, 어? 만약에 네가 리온을 제기했다면, 네가 제기했다면, 어? 한묵지가 늘 구해졌고, 다쳤고, 장애가 됐고, 나이도 많고, 약자고, 또 한석이 아들이고. 가능하겠어? 이혼이 가능해? 네 입으로 말할 수 있어? 불가능하지. 헌데 지금은 아니야. 묵지가 이혼을 제기했어, 사존아. 뭐가 걱정이야?
6: 그런 도리는 다 알지만 이혼은 절대 못해요.
1: 아이고 그래. 어쨌든 네 일이니 네 마음대로 해. 헌데 사존아, 한마디만 들어. 두 사람 다 진정하고 이 일을 잠깐 미뤄봐. 급히 결론부터 내리느라 하지 말고. 자자자자, 물 좀 마셔, 마셔.
2: 늦은 시간, 류춘옥의 집을 나온 종사손이 한목진의 집에 도착해 현관에 들어선다. 그때까지 자지 않고 거실에 있던 진혜화가 기척 소리에 나오며 묻는다.
7: 누구야? 아, 사존아, 이렇게 늦게 어디 갔댔어?
6: 산책했어요.
7: 묵지는?
6: 날 따라다니지 말래요. 어디 갔는지 나도 몰라요.
2: 기운이 빠져 촉 처진 모습으로 2층에 올라가는 종사선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진혜화의 얼굴에 걱정이 비낀다. 종사선을 피하고 싶은 한목진은 지식 청년 라정달의 집에 잠시 머물기로 한다. 라정달의 집. 나무로 된 멋스럽고 고풍스러운 대문을 들어서서 널따란 뜰하게 자전거를 지운 한목진은 집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료창한 영어랑덕 소리에 잠깐 귀를 기울이더니 소리나는 쪽으로 향한다. 집안에 들어선 한목진은 한 여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라정달의 아버지 라유공을 발견한다. 라유공이 소파를 가리키며 한목지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한다.
8: National defense and science and take knowledge.
9: Maza.
8: Talk knowledge.
9: 그래 잘했어.
8: Modernization of agriculture.
9: Culture. 그래, 읽어봐.
8: Agriculture.
9: 맞아, 잘했어. 잘하네. 오늘 저녁에 배운 단어를 잘 외워둬.
8: 네.
9: 명심해. 광근은 이 순치음이 정확해야 돼.
8: 네.
9: 내일 검사하겠어. 알겠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늦었는데 돌아가. 어?
8: 네.
2: 여학생이 집으로 돌아가자 한목지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라유공과 마주 앉는다.
9: 대학 동창생 딸이야. 대학 시험에 외국어를 추가할 수 있어. 점수를 벌어야지.
10: 영어를 진짜 잘하시는군요. 가르쳐줘요.
9: 혀가 돌아가겠어?
10: 아저씨도 참.
9: 연습하면 되죠.
2: 라유공은 두통 영어책 한 권을 펼쳐 한목지 앞에 내어 보인다.
9: 이것 봐.
10: 네.
9: 마지막 줄에 있는 그 단어 묶음 네 개를 반 시간에 다 외워. 다 외운다면 내가 가르쳐 주지.
10: 그 중에선 롤을 배웠습니다.
9: 관다.
10: 아니. 마음 먹으면 못 해낼 일이 없지요. 뵙길게요. 아이고, 이 정말 어렵니.
2: 열심히 영어 단어를 베끼며 공부에 몰두하는 한목지를 보며 라유공은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한목진의 집. 진혜화는 연한 커피색의 트렁크를 꺼내어 자타구에 놓으며 추억에 잠겨 말한다.
7: 이건 우리가 결혼할 때 산 거야.
2: 곧 대학으로 떠나게 될 한정희는 벽에 기대 사과를 먹으며 진혜화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다.
7: 그동안 이 드렁크는 우리가 가는 데는 다 따라다녔지. 네 아버진 네가 대학에 붙으면 이 드렁크를 주라고 했어.
5: 네.
7: 정윤아,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음에 걸려. 네 점수로 북경대학, 청와대학 다 갈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강곤대학이야?
5: 아휴, 엄마, 보석은 어디서든 빛나요. 걱정 말아요. 엄마 딸 꼭 출세할 거예요.
7: 하필이면 또 지질학부. 지질학부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대체 뭐 하려고 그래?
5: 네 사광 서학의 왕진이를 따라 배워서 저국강산을 다 돌 거예요. 조국을 위해서 자원을 발굴하고 에너지를 찾죠. 엄마, 사회주의 건설에서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에너지죠.
7: 에너지. 나중에 너를 사람도 없는 변경에 배치해서 에너지를 찾고 자원을 발굴하게 할 땐 울어도 쓸데 없어.
5: 재미가 있겠네요. 생각해봐요. 관광과 탐험이 내 사업의 한 부분으로 되면은 내 인생이 얼마나 다채로워요. 나야말로 엄마와 아버지처럼 안 살아요.
7: 아이고, 우리만큼 되면 잘 된 거지. 허풍이나 치고.
5: 아유, 진주임, 말해봤자 늦었어요.
2: 대학 입학을 앞둔 정사존이 짐들을 메고 지고 계단을 내려 마당에 이르는데 진혜화가 다가온다.
5: 어머니.
7: 사존아.
6: 정현이랑 같이 학교에 가야 돼요.
7: 묵지는 아직도 안 왔어?
6: 아직이요. 잘 피하는 것 같아요.
2: 이때 한정연도 양손 가득 짐을 들고 나온다.
5: 엄마.
7: 다 됐어?
5: 네.
7: 둘이 보따리가 많기도 하네. 아님, 성상이한테 전화해서 바래다 주라고 할까?
5: 필요 없어요. 관둬요, 엄마. 한석이가 얼마나 청렴한데 아버지가 알면 혼나요. 우리 절로 들고 갈게요.
7: 묵지도 참, 둘이나 대학 붙은 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왜 저런데? 껄끄럽게.
6: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 갈게요.
7: 둘이 학교에서 서로 돌보면서 공부 잘해. 어? 사전아, 몸 조심하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주말엔 집에 꼭 오고.
6: 응? 어머니 걱정 마세요. 주말에 꼭 올게요. 가요.
5: 안심해요, 엄마.

드라마 인생향연 3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38번째 시간입니다. 개학을 맞은 강곤대학교는 신입생들로 북적인다. 삼삼오 대를 지어 학교 대문으로 들어간 신입생들이 정원이 배치된 학부 등록처를 찾느라 연연이 없다.
1: 저기 여기 경제학부 맞소?
2: 맞아요 맞아요. 저기 이봐요 경제학부가 어디죠?
0: 경제학부 등록차 앞에 줄을 서고 있던 신입생 강천남은 한정연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린다. 순간 청순하고 이쁘게 생긴 종사선을 발견한 강천남의 두 눈은 생기가 돌고 입가에 웃음이 번진다.
2: 저쪽이에요. 먼저 가 등록해요. 이제 짐 정리하고 다시 만나요. 빠이빠이.
3: 자, 여기로.
0: 한정연이 지질학부 학생들을 따라가자 혼자 남게 된 종사돈이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경제학부 등록처를 찾고 있을 때 강천남이 그의 앞으로 달려온다.
1: 자, 얼른 들어와요. 저기 경제학부를 찾지.
2: 네, 그래요.
1: 나도 경제학부요. 강천남이요. 내가 들어줄게.
2: 고마워요.
1: 등록은 저기 데려다 줄게.
4: 네. 오늘 힘들었지.
2: 괜찮아요.
5: 어쩌러 가요?
6: 경제학부야.
2: 네, 경제학부예요.
6: 여자 숙소는 저쪽이에요.
2: 네, 고마워요.
1: 내가 들게요. 괜찮소. 들어줄게. 우린 동창이니 나중에 돌아올 거 있으면 얼마든지 말아.
2: 네, 고마워요. 아니면 앞에 사요.
1: 아니요, 먼저.
6: 아래에서 했네요.
0: 종사존이 강천남과 함께 경제학부 신입생 등록차 앞에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강천남이 궁금한 듯 묻는다.
1: 어디서 왔어?
2: 나 집에서 왔어요.
0: 강천남이 헛 기침을 하며 어색함을 피한다. 같은 시각 한정연도 지질학부 신입생 등록처에서 수석을 밟고 있다.
6: 등기표를 갖고 저쪽으로 가요.
7: 안녕하세요.
6: 네,
7: 지질학부 한정연이에요.
6: 네, 환영해요.
7: 여기 계세요.
6: 그래요. 이름을 적어요.
3: 자, 얼른 들어와요.
0: 그래. 드디어 자신의 차례가 오자 종사존이 사인을 하려고 앞에 나서는데 뒤에선 강천남이 한 발 나서며 대신 이름을 말해준다.
1: 차례가 됐어. 종사존입니다.
6: 장사존?
0: 종사존은 의아한 표정으로 강천남을 올려다보고는 등록표에 사인을 한다.
6: 여기서 쓰세요.
3: 빨리 가세요.
6: 이름을 적어요.
3: 빨리. 남학생 숙소는 여기 있습니다.
8: 네.
6: 여 숙소는 가운데 남쪽 건물이에요.
1: 어느 방입니까?
6: 300공 2호예요.
1: 300공 2호요.
2: 고마워요. 짐 주세요.
1: 그래. 이따 보게요.
2: 갈게요.
7: 오른쪽으로 가요.
0: 등록을 마친 종사존은 부랴부랴 자리를 뜬다. 허나 지종 종사존한테서 시설을 떼지 못하는 강천남은 선생님이 자신을 부르는 것도 듣지 못한다.
6: 다음 학생. 저기 다음 학생. 등기표를 줘야죠.
1: 네. 강천남입니다.
6: 이름 적어요. 남자 숙소는 곱게 가면 돼요.
1: 감사합니다.
3: 저쪽으로 감사.
6: 자, 다음 학생.
0: 종사존이 짐을 들고 숙소 앞에 이른다. 대체에 따라 302호 숙소로 들어선 종사존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2층 침대 앞으로 다가간다. 그런데 종사존이 있어야 할 2층 침대엔 웬 낯선 여학생이 미리 짐을 풀고 앉아있다. 같은 숙소에 배치된 여학생 손홍매이다. 손홍매가 얼굴을 빠끔히 내밀고 종사조를 내려다보며 말한다.
9: 이봐, 난 아래 침대에 있기 싫어. 오가는 사람도 많고. 난 결벽증까지 있으니 우리 자리 바꾸자.
2: 알았어.
0: 별 생각 없이 대답을 하고 난 종사손이 1층 침대에 침을 풀렸는데 맞은편에 있던 한 여학생이 다가온다.
8: 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빼줄게.
10: 아, 괜찮아. 나 잘라 할게.
8: 혼자 할 수 있어?
0: 다른 여학생들에 비해 성숙된 듯 보이는 이 학생은 바로 류영이다. 침실 문 앞에선 류영은 짐을 정리하고 있는 동기들을 둘러보며 입을 연다.
8: 얘들아, 이제부터 우리 한 방을 쓰게 됐어. 보니 다 온 것 같은데 이럴까? 우리 자아소개부터 하자. 내가 먼저 할게. 난 류영이라고 해. 농촌에 내려갔었는데 모두 8년 있었어. 우리 숙소에서 내가 나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언니라고 부르면 돼. 필요할 때면 말해. 발벗고 나설게. 다음엔 누가 할래?
11: 양보할 거 없잖아. 내가 할게. 난 선홍매야. 북경 사람이고 취미는 춤추는 거야. 끝이야.
12: 우서촌이라고 해. 사촌 사람인데 꿈은 미식가야. 맛있는 음식은 다 먹어보고 싶어.
11: 내가 할게. 난 장개방이야. 산동 사람이고 이렇게 멀리 오긴 처음이야. 앞으로 잘 부탁해.
13: 내 차례야. 난 동래평이야. 호남 상담에서 왔어. 모수석의 고향이야.
8: 어휴, 대단하네. 넌?
0: 발달하게 자기소개를 이어가는 친구들을 바라만 보고 있던 종사선을 본 류영이 그의 이름을 부른다. 종사선이 갑자기 정신이 든 듯 자리에서 일어난다.
14: 난 종사선이야.
8: 어디 사람이야?
14: 전진공사 수수처.
0: 종사선의 일문일답에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자 류영이 맏언니답게 어색한 분위기를 깬다.
8: 참 맞다. 너희들한테 또 말할 게 있어. 난 이미 결혼했어. 애가 두 살인데 애랑 남편은 지금 시골에 있어. 내가 여기 있으니 앞으로 자주 올 건데 그때 가서 너희들 너무 눈치 주지 마.
12: 언니 걱정 마. 왜 눈치 주겠어. 우리를 봐. 나이 차이가 나서 영 재밌을 것 같은데.
13: 그래 언니, 이젠 우리 통선명도 끝났으니 이제부터 우린 여섯 꼬마야.
8: 어휴, 아니야, 난 꽃도 아니지. 기껏해야 할미꽃이야. 너희들이야말로 확실한 다섯 꼬마야. 이젠 짐이나 풀자.
12: 그래요.
0: 소개가 끝나고 모두가 각자 짐 정리를 시작하자 긴장 속에 있던 종사조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쉰다. 라정 달래집. 책상 위에 가지런히 배열해놓은 손목시계들을 수리하던 라유공은 라디오 볼륨을 높여놓는다. 얼마 후 소파에 앉아 국수를 먹던 한목지와 라유공은 라디오에서 흘러난 방송 내용에 귀를 기울인다.
15: 제5차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북경에서 성황리에 개막되었습니다. 정부 사업보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외국에서 돌아온 교포들은 조국 건설에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정책을 참답게 시달려야 하고 정치, 사업, 생활 등 여러모로 교포들과 교포 가족들을 관심하고 돌봄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 몸담그려는 적극성을 더 한층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0: 한목지가 국수를 먹으며 무심한 듯 말한다.
16: 좋은 정책이네요. 정달이 아무 때나 귀국하게 됐습니다.
15: 돌아온 화교들을 가족처럼 대하고 따뜻하게 보살펴야 합니다.
0: 강건대학 경제학부의 첫 수업 시간이다. 면세가 지긋한 백발의 선생님은 흑발에 상품 경제란 네 글자를 크게 쓴 후 격정에 차올라 수업을 시작한다.
17: 학생들은 대학 시험을 회복한 후 첫 대학생들이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종임을 떠냈습니다. 방금 열린 제5차 인민대표대회에서는 사회주의 4개 현대화를 전면 건설할 때 관한 웅대한 목표를 제기했습니다. 미래는 점점 더 번영 발전하고 더 아름다울 것이며 물질적으로도 풍족할 겁니다. 동무들 앞에 주어진 건 금쪽 같은 청춘입니다.
0: 학생들의 열렬한 박수 소리가 멎자 선생님은 다시 강의를 이어나간다.
17: 그동안 정지학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학 전업에서는 학생을 적게 모집했습니다. 지금 쓸 수 있는 교재도 이 강의안 뿐입니다.
0: 교실 가득 앉은 학생들 모두가 열심히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있는 와중에 강천남은 고개를 돌려 건너편 뒷줄에 앉은 종사손을 지그시 바라본다. 그 시선을 의식한 종사손은 미소 띈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곧 선생님의 강의에 집중한다.
17: 헌데 확실한 것은 흙판에 이 네 글자만 장악하고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4년 후 사회에 나가 꼭 오늘의 선택이 얼마나 잘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곧 막을 열게 될 새 시대는 사상의 시대뿐만 아니라 심리의 시대, 더욱이는 경제학의 시대입니다.
0: 종사조는 정신을 집중해 열심히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려고 애쓰지만 가끔씩 의식되는 강천남의 시선 때문에 안절부절한다. 수업을 마친 후 책을 가슴에 안은 종사조는 학교 정원을 걸으며 생각에 잠겨있다. 이때 강천남이 그를 부르며 뒤쫓아온다.
18: 사조님! 기다려!
19: 수업 시간에 기분이 안 좋던데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
20: 어떻게 해야 되죠? 강의하면 들으면 되잖아요.
19: 대학생 치고 정말 무덤덤하오. 아, 그거? 우린 새 시대의 대학생이고 이 시대의 행운하여. 우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만소. 우린 이 4년을 소중히 여겨서 허비한 청춘, 이른 선실들을 다 찾아와야 하다.
20: 난 그냥 그래요. 난 기초가 약하고 경제학엔 더 깜깜해요. 그러니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19: 입학하는 날 말했잖소. 공부든 생활에서든 아무 때나 날 찾으라고. 모르지? 우리 부모님들은 해방 전에 대학생들이요. 우리 집엔 경제학 책이 많소. 오늘 선생님이 강의한 내용은 나한텐 별로 새롭지도 않소. 내일부터 내 옆에 앉아서 모를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오늘은 같이 우리 집에 가서 경제학에 관한 책을 보겨. 모를 거 있으면 내가 알려줄게. 가겨. 강천남이라고 불러.
20: 아, 고마워요, 강천남 씨. 난 기초가 너무 약해요. 지금은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이래요. 나중에 모를 거 있으면 꼭 물어볼게요.
19: 좋소. 공부는 나중에 보겨.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영화 보기 좋아?
20: 네?
19: 우리 아버지 단에서 저녁에 영화를 돌려. 외국에 애정 영화요. 외부 사람들은 못 보. 겨우 두 장 하던데 같이 보겨.
20: 싫어요. 집에 갈래요.
19: 집이 농촌에 있잖소. 어딜 간다고?
20: 친척집이요.
19: 내가 말해줄까?
0: 적극적인 강천남의 태도에 부담을 느낀 종사조는 핑계를 대여 불이 났게 자리를 뜬다. 한목진의 집. 향강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한경선이 대문에 들어선다. 뒤따라 들어선 선성쌍이 한경선의 손에서 가방을 빼앗아 든다.
21: 안석이 주세요. 제가 들게요.
22: 짐을 여기 놓게.
21: 네.
22: 자네 가보게.
0: 거실로 들어와 선성상을 돌려보낸 한경선은 우측에 대고 소리친다.
22: 아니 저 아무도 없어. 나 왔어.
0: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진혜화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2층으로부터 달려내려온다.
4: 여보, 왔어요? 전화라도 할 거지? 아줌마, 차를 따라와요.
5: 네.
22: 아이고.
4: 당신도 참 전화라도 하고 올 거지 소리도 없이 와요?
22: 무슨
4: 어땠어요?
22: 아, 좋았지.
4: 뭘 가져왔어요?
22: 가져오긴.
4: 네?
22: 아무것도 없어. 저기 뭐요, 가방에 건 이번에 가져온 서류요. 보면 네. 잘 두어.
4: 그래요? 아, 한석이 오셨어요?
22: 아, 예, 숙제해졌습니다.
4: 저 가긴. 아줌마, 네. 이거 서재에 가져가서 잘 두세요.
7: 네, 알았어요.
4: 이 사람 보배래요. 아휴, 순조로 왔어요?
22: 아, 그럼.
0: 가져온 가방을 정아줌마한테 넘긴 한병선이 진혜화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으려는 순간 현관으로부터 한정연의 환성에 가까운 목소리가 들려온다. 거실에 들어선 한정연은 가방을 벗어 옷걸이에 건 후 나는 듯이 한병선한테 달려가 안긴다.
22: 아이고!
4: 아버님 왔네요!
22: 아이고, 우리 딸!
4: 아버님 보고 싶어서요!
5: 됐어, 됐어. 그만하고 말해. 왜 혼자 왔어, 사조님?
4: 아, 교실이 서로 달라서 못 봤어요.
5: 아버지, 나한테 선물 안 사왔어요.
4: 선물 뭐, 있어요?
22: 오늘은 입만 열면 선물이야. 아무것도 없다.
4: 거짓말. 트렁크는요?
22: 응, 저기 있어. 열어봐.
4: 거짓말. 애가 안 믿네요.
5: 어디 보자. 그럴 리 없어요.
22: 열어보지 마. 정말 없어. 예, 도착.
4: 이?
0: 한정현은 거실 문 쪽으로 달려가 트렁크를 들어 탁자 위에 놓고 연다. 옷가지 대로의 종이 봉지 두 개가 가지런히 놓여있다. 한정현은 그중 한 개 봉투를 들고 펼쳐본다.
4: 이래도 없어요? 없어요?
22: 뭔데?
4: 이거 뭐예요? 이게 뭐예요?
22: 잘 들어. 이거 맞지? 라면이야. 아, 우리가 평소에 먹는 국수를 기름에 튀겨서 포장한 거다. 먹을 땐 동물만 보면 돼. 됐어.
5: 어머, 선진적이네요.
22: 아, 그럼.
5: 그냥 국수를 기름에 튀겨서 동물에 담그면 돼요?
22: 아, 그렇지.
5: 정말 편리하네요.
4: 아버지, 라면만 달랑 가져왔어요?
22: 아, 그래서 미안하다잖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리고 시간이 아주 촉박했어. 여기저기 참관이 아니면 좌담해요. 어쨌든 묵지에 이 종만은 사왔어.
4: 네? 그래요?
22: 너무 비싼 거요. 아빠, 함께 간 사람들이 용돈 생활비를 다 곧다니까. 그러니 성현아, 요즘 허리띠를 졸라매.
4: 아버지나 졸라매요. 배가 남산하네요.
22: 묵지는 5층에서 자오.
5: 자긴 무슨. 당신이 향양에 간 후부터는 이 집 한묵지는 집에 안 왔어요. 정달의 아버지를 모시러 갔어요.
22: 계속 일하는 것도 아니지.
5: 나도 알아요. 그런데 이젠 컸다고 내 말 안 들어요. 쩍 하면 무시한다니까요. 이봐요, 당신 잘 혼내줘야 돼요.
0: 바로 이때 현관으로부터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거실 문 앞에 한목지의 모습이 나타난다.

0: 드라마 인생향연 3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영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네,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2: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제10회 중로 박람회가 5월 17일 하얼빈시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중국 상무부, 흥룡강성 인민정부, 러시아 연방경제개발부, 러시아 연방산업무역부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기간 제35회 할빈국제경제무역상담회도 할빈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방담회는 신뢰 협력 상생을 주제로 하며 전시 총 면적은 5만 5천 평방미터이고 총 8개 전시구역이 마련됐습니다. 46개 국가 및 지역에서 1,500여 개의 중국 및 해외 기업이 참가했으며 러시아 참가 기업은 약 300개에 달하고 중국에 파견된 구매단 규모는 5천 명이 넘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혁신성, 실용성, 지능성이라는 3대 특징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500여 건의 최초 개발 신제품이 발표되고 800여 건의 신사업과 신기술이 집중 전시됩니다. 하이테크 기업과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혁신화 기업이 전체 참가 기업의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무비자 문화관광, 해외 직접 전자상 거래 등 중로 간 협력의 신흥 산업 형태를 전면적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방담회 기간에는 산업 매칭, 투자 유치, 국제 협력, 관광 소비 등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개최됩니다. 특히 중로 양국 24개 부처, 성주 상공단체가 20여 개 업종 분야를 중심으로 총 59건의 매칭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또한 이번 박람회는 디지털 지능 기술을 전면 도입했으며 처음으로 지능형 인공지능 고객 지원 도우미를 가동했습니다.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다국어 24시간 온라인 서비스를 지원하며 전시구역 길 안내, 참가 기업 및 전시품 조회, 입장권 등록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자는 중로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 역회전 앱을 통해 인공지능 고객 지원과 실시간으로 상호 소통할 수 있습니다. 5월 17일 개막한 제10회 중로 박람회 광동성 상무청 주도로 약 60개의 우수기업 및 기관 약 300명으로 구성된 광동경제대표단이 참가했습니다. 행사기간 광동제품 천하를 누비다, 광동무역 전국구 우수제품 흥룡강 전시판매 행사를 개최해 과학기술의 하드파워와 문화의 소프트파워를 동시에 방출함으로써 광동제품의 매력을 보여주고 새로운 협력 공간을 개척할 예정입니다. 광동성은 이번 중로 박람회의 중국 측 주빈성 중 하나로 전시구역은 광동제품 천하를 누비다, 광동무역 전국구 광동제품 광동의 멋을 주제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시 품목은 지능 제조, 오랜 전통의 광동 제품, 고품질 가정용품, 영남 특색 등 분야를 망라했습니다. 중국의 대북 개방 및 중로 경제무역 협력 심화를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이번 중로 방담회는 광동성의 대러시아 협력 확대와 흥룡강 광동 도성의 협력 심화를 위한 효율적인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전시회 기간 도성은 경공업 및 방직, 자동차 및 오토바이, 전자정보, 식품 및 음료, 바이오의약, 대건강, 특색농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총 36건, 총 금액 3억 6천만 원 상당의 경제무역 협력 프로젝트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들 협력 프로젝트는 무역 구매, 브랜드 대리, 산업 투자, 법인 실체 설립, 농산물 심층 가공 및 생산 판매 연계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며 두 성 간의 실무적 경제무역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흥룡강성 제4회 중로지방문화예술 시즌 개막식 문예공연이 일전 하얼빈에서 개최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공연은 신뢰 협력 상생을 주제로 다양한 예술 형식으로 펼쳐졌습니다. 중로지방문화예술 시즌 기간 다양한 분야, 다양한 차원의 풍성하고 다채로운 인문교류 활동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제10회 종로 방담회가 일전 개막한 가운데 방담회에 참가하는 많은 해외 바이어와 귀빈들이 할빈 태평국제공항을 통해 육속 입국하고 있습니다. 할빈 출입국 검문소는 정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국경 통관 보장 방안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했으며 출입국 서비스를 세심하게 최적화함으로써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객 흐름 압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할빈 국경 검문소는 현장 근무 배치를 과학적으로 조정하고 근무 경찰력을 유연하게 배치해 실시간 여객 흐름의 변화에 따라 검사 통로를 신속히 추가 운영했습니다. 이로써 여객들의 통관 검사 효율을 최대한 향상시켜 고봉 시간대의 인파를 신속히 분산시키며 출입국 인원의 원활하고 질서 있는 통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물자의 효율적인 통관 수요에 중점을 두고 검문소는 일주일 24시간 통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며 항공편별 맞춤 검사, 도착 즉시 검사 방식을 도입해 전시 설비 및 국경 간 무역 물자의 통관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켰습니다. 또한 다자 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전시회 조직위원회, 공항 운영사, 주요 항공사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연계하고 정보 공유 및 상호 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해 출입국 항공편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했습니다. 이 밖에 여객 흐름 안내와 통관 가이드를 사전에 게시하고 이민 업무 첫 역 서비스 센터를 기반으로 입국 상인 및 외국인 손님들에게 원스톱 출입국 업무 상담과 절차 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방문객의 입국 경험을 전방위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일전 흑하시는 용강에 투자 양국 5개 도시 흑하경제무역협력홍보교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귀빈 150여 명이 참석해 국경 간 산업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홍보회에서 주해시, 러시아 블라고비셴슈크시, 남사할린스크시는 각각 자신들의 도시 발전 강점과 협력 기회를 공유했습니다. 흑하 자유무역군은 수출입 가공산업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소개했으며 손극현은 수입 활빙 수산물 및 러시아 곡물 가공 특화 산업에 대해 특별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국경 간 연계 중점 프로젝트들이 집중적으로 소개되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다수의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이 현장에서 초기 협력 의향을 체결했습니다. 일전 제10회 중로방담회 제35회 할빈국제경제무역상담회가 동시적으로 개막한 가운데 같은 날 과학기술혁신 청년선봉 할빈시 중로산업협력청년교류회가 할빈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 대학교 전문가와 학자, 중로 청년 대표, 기관 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을 논의하고 공동 발전을 모색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할빈 신구 홍보 영상을 상영해 할빈 신구의 개방적 발전에 활기찬 모습과 동북아를 향한 중요한 지리적 리점 그리고 러시아와의 협력 심화에 대한 중요성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행사 기간 중로 크로스보더 산업협력 협약식이 진행돼 크로스보더 무역, 국제물류 및 산업자원의 심층적인 융합을 더욱 촉진하고 중로 청년들의 창업협력을 위한 더욱 견고한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개방협력 우위를 바탕으로 중로 청년 교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양측이 과학기술 혁신, 크로스보더 무역, 산업투자, 국제물류 등 분야에서 자원 공유와 협력 상생을 이루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오늘은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왕간지의 아내가 들어왔다. 그는 34대 되었다. 갸름한 흰 얼굴에는 여전히 붉은 광택이 반짝이고 있었다. 보들잎 같은 가는 눈은 그가 다감하고 예쁜 여자라는 것을 말해주었다. 문 앞에 다가온 그는 어둠 속에서 잠깐 주춤하였다. 금시에 가늘고 긴 연한 눈썹이 두어 번 쫑깃거리고 작은 입귀에 주름이 잡혔다. 그러나 문을 열고 집안의 불빛 아래에 들어섰을 때 그는 순간에 눈썹도 펼치고 입귀에 가는 주름살도 미소로 바꾸었다.

0: 하지만 그 웃음은 쓴 것을 입안에 문 듯이 매우 어색하였다.
1: 당신 돌아왔구만요. 지쳤겠어요. 식사를 해야죠. 제가 가서 밥을 짓겠어요.
0: 그는 구실을 대고 물러가려는 듯 문 쪽으로 돌아섰다. 일순간 그의 눈앞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났다. 왕간지는 한쪽 눈썹을 치켜올리고 아내를 몇 번 훑어보더니 픽 웃으며 그의 말은 들은 척도 안 했다. 그는 아내에게 괴호에 올려놓은 붉은 옷칠한 큰 농나무 상자를 열라고 하고는 자기가 가져온 무거운 트렁크를 밀어놓은 후 큼직한 구리 자물쇠를 두 개나 채우고 나서 아내의 손에서 열쇠를 넘겨받았다. 왕간지가 불시에 돌아온 데 대하여 아내와 딸은 물론 그 자신마저도 놀랍고도 이상하게 여긴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며칠 전만 하여도 모평성의 화려한 다층집에서 뒹굴던 그였다. 그런데 지금 이 쓸쓸한 상간마을에 고색짙은 집구들에 누워있다는 것은 얼마나 꿈같은 일인가. 형세는 너무나도 빨리 변하고 있는 것이었다. 왕간지는 부평대학 신문학부를 다닐 때에 벌써 국민당 당원이 되었다. 그는 특히 학생운동을 파괴하고 진보적 학생들을 감시하는 데서 재능을 발휘하여 상급의 신임을 받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는 연태에 가서 르뚱일보사에 가서 편집원 노릇을 하다가 얼마 전에 어느 중학교의 어문교원으로 내려갔다. 물론 그것은 로임을 받는 형식상 직업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의 진짜 임무는 그보다 훨씬 중요하였다. 그것은 바로 공산당을 반대하여 첩보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77 사변이 일어나자 국민당 산동성 정부 주석 한복구는 질급하여 뺑소니 쳐버렸다. 아래의 졸개들은 더욱 갈팡질팡하였다. 그들은 제각기 재산을 긁어모아 도망치려고 서둘렀다. 왕간지도 그때 급해맞아 하마터면 이부사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올 뻔하였다. 하지만 그는 인차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의 직속 우두머리인 국민당 루뚱지구 특파원 정유평에게 위에서 친일 반공 정책은 수호의 변함도 없다는 명백한 지시가 내려왔던 것이다. 그때부터 그들은 남아서 일본 놈들과 손을 잡았다. 모평현 괴뢰 현장 송건호가 공산당이 영도하는 폭동군에게 처단되자 정유평은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일제 군대와 더욱 결탁하기 위해 연태로부터 모평성으로 옮겨왔다. 왕간지는 상급을 따라 모평성에 와서 겉으로는 계속 교편을 잡고 있었으나 실은 일제 군대와의 비밀 연락 사업을 맡아보았다. 교동의 권효산 일대는 놈들에게 이전부터 위험을 주는 곳이었다. 그것은 예전에 산속에서 폭동을 일으킨 농민들로 해서가 아니라 공산당이 이 고장에 혁명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었다. 이거야말로 놈들에게 큰 화근이었다. 비록 민국 24년에 놈들은 공산당이 일으킨 폭동을 발광적으로 진압하였지만 그렇다고 그것으로 다 된 것은 아니었다. 도리어 공산당 조직은 꺼지지 않는 산불, 지구 없애지 못할 수림처럼 인민들 속에 뿌리를 내리고 널리 퍼져나갔다. 77 사변 이후 공산당은 항일 구국을 위하여 이전보다 더 세찬 기세로 인민을 조직하여 들고 일어났다. 많은 지방이 공산당의 세상으로 되었으며 권유산 지대가 바야흐로 교동공산당의 중심 근거지로 되고 있었다. 이런데 국민당 놈들의 가슴이 어떻게 떨리지 않을 수 있었으랴. 놈들에게는 이것이 맹수나 홍수보다도 더 무서웠다. 왕이오일의 죽음이 너무나도 돌발적이어서 왕간지는 놀라 멍청해졌다. 성이 꼭두까지 치민 그의 몰골에 3, 4년이나 그를 따라다닌 그의 정부 숙하마저 겁을 집어먹었다.
1: 당신은 웬일이에요?
0: 숙하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2: 치기랄, 공산비석!
0: 왕간지는 으르렁거리며 손에 든 연필을 뚝 꺾어버렸다. 바로 이때 정의평 특파원이 그를 불렀다. 특파원한테 불리워 갔을 때 왕간지는 일본군 정보관 한 놈이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보았다. 모든 흉계가 재빨리 꾸며졌다. 왕간지는 서둘러서 무전기를 시험하고는 행동 준비를 다그쳤다. 그는 정식으로 괴뢰군이 된 조카 왕죽과 왕류주를 불러다 고향의 실정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울고불고하는 정부 숙화를 떼놓고 그닥 내키지 않는 산골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었다. 왕간지는 구두로에 번듯이 누워 창문을 바라보며 이전의 일들과 앞으로의 생활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비록 먼 길에 퍼그나 지쳤으나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귀를 바싹 감구고 창문 밖에 검부 쓰레기들이 바람에 스르륵거리는 소리마저 놓치지 않았다. 문득 보스럭 소리가 났다. 그는 급기야 숨을 죽였다. 그러나 고양이 한 마리가 담벽에서 뛰어내리는 소리였다는 것을 알자 인차 마음을 놓았다. 그는 자기가 우스울 정도로 신경이 지나치게 예민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렇다. 모평을 떠나기 전에 왕간지는 벌써 속으로 깐깐히 따져보았었다. 그는 자기가 이미 딴 세상으로 변해버린 상간마을로 돌아오는 데 대하여 별로 무섭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비록 지주이지만 앞에 나서서 농민들을 악박 착취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을 못살게 굴지도 않았다는 것을 안다. 그는 몇 번 집에 다녀왔을 때에도 농민들에게서 호감을 사기 위해 조심했으며 그만한 효과도 보았다. 또한 그의 진짜 직업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민국 24년 초겨울 공산당의 폭동이 실패한 후 자기가 집에 돌아와서 며칠간 지내던 일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때 그는 창고에서 당장 곰팽이가 피게 된 량식을 굶주림에 허덕이는 가난뱅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바싹 마른 얼굴들에서 자기에게 감격을 표하는 기색을 찾아보았던 것이다. 물론 그의 선심에 감격해하는 사람들은 간지가 비밀 과업을 바꿔왔다는 것을 모른다. 그들은 이 비밀을 알 수 없었다. 원간지는 공산당의 항일통일전선 정책을 잘 알고 있었다. 정책은 일본 놈들에게 투항한 매국노를 제외한 일반 지주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게 되었고 매국노에 대해서도 그 장본인에게만 죄상을 따진다고 되어 있었다. 왕간지는 비록 매국노 왕효일과 사촌 형제간이나 일찍 살림을 갈랐고 두 집 사이에 알력이 있어 레왕이 드물다는 것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왕간지는 이면에서는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지나간 일은 문제없으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왕간지는 방금 지나치게 긴장했던 자기를 생각하고 머릿속에 스스로 이러한 광경을 그려보았다.

0: 리에 달기나 부모들이 소홀히 하여 길가에 두고 간 어린애는 그놈에게 있어서 입안으로 흘러 들어온 고깃덩어리와도 같지 않은가. 왕간지는 자기를 이 늙은 잿빛 승냥이의 자리에 바꿔놓고 생각하며 저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다. 추운 겨울의 어느 날 저녁이었다. 바람이 뜰락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창문들이 애처롭게 울부짖었다. 쏟아지는 흰 눈송이들이 폭풍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집안에는 불빛이 환했다. 꽃무늬 있는 흰 노전을 깐 구두루에 령과 뱀을 새긴 주홍색 밥상이 놓여있고 상우에는 배가 불룩 나온 술주전자와 크고 작은 접시들을 맞붙여 음식들을 푸짐하게 챙겨놓았다. 왕간지는 한창 다른 두 사람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세 사람은 희색이 만면하여 유쾌하게 먹고 마셔댔다. 왕간지는 머리가 더워나자 몸을 젖혀 창문에 기대앉았다. 그는 눈이 내리는 어둠 속을 내다보며 집에 돌아온 뒤의 일들을 생각하고 흐뭇이 미소를 지었다. 왕간지는 갓 돌아왔을 때 사람들과 마주 앉으면 먼저 왕요일이 민주정부에 의하여 처단되었다는 것을 알고 속이 얼마간 괴로웠다는 말부터 시작하였다.
1: 어쨌든 간 나와는 사촌간이란 말이야.
0: 그는 상심해하며 말했다. 그러다가도 대뜸 태도를 바꾸면서 분노를 나타내었다. 그는 왕요일이 매국노가 되어 나라를 팔아먹고 이 부근에서 수없이 많은 죄악을 저질렀으니 죽어 마땅하다고 욕을 퍼부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왕요일과 본래부터 화목하지 않은 자기는 그놈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이며 공산당의 정책을 옹호한다고 노스레를 피웠다. 자신이 밖에서 지내던 일을 이야기할 때면 곧 비분에 넘쳐 고통스레 자기가 보고 겪은 일이라면서 이야기를 장황히 늘어놓았다. 국민당은 항일도 하지 않는다느니 외놈들은 가는 곳마다 살인, 방화, 간음, 략탈하여 조국은 이르는 곳마다 잿더미로 되었다느니 자기는 동포들의 피투성이 된 시체를 통하여 현실을 똑바로 보게 되자 더는 망국노의 생활을 참고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어 학생들을 이끌고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선동활동에 참가하였다가 놈들에게 잡혀가 몇 달이나 감옥밥을 먹었다느니 감옥에서 나온 후 박해를 무릅쓰고 구국사업에 다시 뛰어들었다느니 고향에서 공산당이 항일을 영도한다는 소문을 듣고 놈들의 봉쇄를 뚫고 돌아온 것만큼 항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느니 하였다. 이런 말을 할 때 고통을 못 이겨 가슴을 쥐어뜯는 그의 표정은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다. 빈말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왕간지는 실제 행동으로도 자기의 항일 애국심을 증명하였다. 그는 일부 산과 땅을 내놓고 적지 않은 묵은 나달을 정부에 바쳤다. 그는 또 정부를 도와 학교를 꾸리고 인테리어로서의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하겠다고 자원에 나섰다. 왕관장은 북은 심리 안팎에서 제일 큰 부락이고 항공소 소재지였다. 그러므로 이전부터 여기에 소학교를 세우고 다른 마을 아이들이 이곳으로 통학하였다. 학교는 왕간지의 저택과 나란히 붙어있는 큰 벽돌집이었다. 널찍한 뜰악에는 여러 가지 나무와

꽃들을 심어 놓았다. 이 학교는 왕유일이 향내 사람들에게 돈과 노력을 내라 하여 지은 것이다. 교장 자리와 학교 재산은 모두 그놈이 독차지하였으며 수입도 자기 주머니에 걷어넣었다. 왕유일이 죽은 이때에 민주정부는 항일 단결을 위하여 왕간지에게 교장 직무를 맡기었다. 원래 학교에는 남성생 두 명과 녀선생 한 명이 있었다. 그런데 녀선생은 남선생들과 뜻이 맞지 않아 벌써 폭동 전에 사직하고 떠나가 버렸다. 남자 교원 중 하나는 궁손이라고 왕간지의 고종 사촌 동생이었다. 젊은 나이라 멋부리기를 좋아하였다. 서양식 하이칼라 머리를 하고 입에는 금니를 박아 놓은 데다 호리호리한 몸에는 값진 옷을 차려입어서 온몸에 멋쟁이 풍채가 흘러넘쳤다. 그는 몇 해 전에 고종 사촌형 왕간지를 따라 밖에서 떠돌다가 애미가 죽어서 장례 치르러 돌아왔다. 그 후 세월이 어수선하다고 다시 떠나지 않은 그를 큰 고종 사촌형 왕유일이 청에다가 교편을 잡게 했다.

드라마 숨바귀꽃 아홉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